네, 박성신의 그분 품 안에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모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보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하나보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곤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쌓아가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에는 요게 쌓이고 있었네? 아, 요거는 안 되는데, 쌓이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아, 이거를 좀 쌓아가야겠다. 아,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거를 한번 쌓아가야겠다. 요거 한번 점검해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여러분께 전송을 해드릴 테요.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한 구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꼭 묵상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면서 이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rue to the chair 찬양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죠.

권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Thursday morning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죠.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쏘고 있습니다. 빵야 빵야. 예,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유머는 예, 개그는 기세다. 아,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빵야 빵야 이런 거 할 때 예, 기세 있게 달려가요. 아, 빵야 빵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확 공허해질 때가 있는데 예,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 공허함은 나만 아니까 괜찮은 거고 예, 아, 여러분들께서는 뿜뿜 두 글자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내가 그 공허함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함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합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이 준비하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나도 여름 잘 알고 있어. 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에서 교통방송 소모.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역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지요. 고품격 미술 시간 빈센트 반 콘서트.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술 시간 빈센트 반 건수의 빈반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빈센트 반 건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린 그림인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품격 있는 미술 코너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과 함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잘 듣고 따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 그려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렇게 떠오른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답을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하얀 종이 위에 W를 그려줄 겁니다. W를 그려줄게요. W, 영어 W,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대문자 W.

소문자도 똑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W를 그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 그리셨나요? 다 그리셨다면 W의 시작점과 끝점 있죠? 시작점과 끝점, 양끝점, 양끝점에서 각각 아래로 줄을 내려줍니다. 각각 아래로 직선을 쭉 내려줍니다. 쭉 내려주고요. 자, 됐나요? 평행하게 직선을 일직선을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려온 그 직선들을 또 가로로 이어줍니다. 가로로 끝을 이어줍니다. 됐나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 W, 처음 그렸던 W의 꼭지점들 있죠. 꼭지점들. 튀어나온 세 곳. 세 곳에 별을 그려줄 겁니다. 별을. 아우, 야, 멋지네. 별을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별을 그려줍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렇다면 W와 그 저희가 직선으로 만든 그 네모, 네모 안에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을 또 별표로 채워줍니다. 별표로 일단은 채워주고요. 별표. 그 다음 보석 모양으로도 채워줄게요. 예, 다이아 모습. 예, 몇 캐럴이에요? 어야. 세게 부르네. 예, 비싼데고. 자, 다이아 넣어주고요. 예, 또 뭐 있어요? 루비? 루비 좋다. 예, 루비 그려주고요. 루비도 그려주고. 또 뭐요? 또 뭐? 화강암? 화강암은 아니지 않나요? 자, 어찌됐든, 자, 됐습니까? 빼곡하게 그리셨나요? 좋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린 그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뭘 그리는 거야? 보세요. 보고 확인하세요. 내가 이걸, 나 한 번도 이거 안 그려봤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건수의 놀라운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놀라운 점까지. 놀라운 세상, 뭐 TV 축제. 자, 과연 제 우리가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죠. 빈센트 반 건수.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내가 이걸 그렸다고? 아, 내가 그린 그림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그림들 동봉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오늘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린 그림일지 힌트를 찬양으로 드렸어요. 힌트를. 네, 힌트를 찬양으로 드렸는데 어떤 힌트인지 아시겠나요? 요 곡 제목이 Crown Him With Many Crowns 였습니다. 예,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예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자,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자, 요거를 쓰는 거예요. 예, 쓰는 거예요. 약간 this is 모자처럼 머리에다가 갖다 얹는 거. 네, 그리고 묵직하고 그리고 그 금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금으로 돼 있죠. 네, 그 뭐 순금인지 도금인지 그런 거는 예, 확인하지 마시고, 예, 그 금으로 돼 있고 막 여기까지 보석들이 막 박혀 있는. 네, 그래서 한 번도 못 봐서 몰라요. 잘 박물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자, 과연 오늘의 이것 정답은 무엇일지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왕관이었습니다. 왕관. Yeah. This is 왕관. Crown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맞히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두 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가 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0: 추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뜨거운 함성,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주심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기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는 2026 나라사랑축제,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생중계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큰 제목하에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고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불행한 시각장애인이 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지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불행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고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은 잘못이나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선행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중에는 애매하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모두 죄의 결과라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

0: 반대로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을 위한 기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이용하면 마라톤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큰 상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이 시각장애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이런 생각에서 좀더 나아가 고난의 더 넓은 폭을 가져야 합니다. 즉,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더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외모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그 장애인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도움만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만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된이 장애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불행하게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공회원도 예수님에 대해 믿기는 했지만 조용히 자신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 주위를 따라다니기를 했지만 큰 소리로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눈을 뜨게 된 분은 협박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고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한 일에는 장애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나 인간 승리의 체험담을 말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주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공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핵실험에 따른 피폭과 염색체 변이로 신음하는 풍계리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방사능 오염 조사와 치료를 위한 인도주의적 길이 열리게 하시고, 백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 도발이 전면 종식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강은과 백평강이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인도되게 하시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박정호 선교사가 조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거대한 교도소 같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과 외부 정보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막힌 문을 여시고 주민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소서. 핵탄두 증설과 국경 요새와 AI 해킹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가 확고히 공조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게 하소서. 한국교회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소서. 공포정치와 공개 처형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처형 실태가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지게 하소서. 압제 속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살려주시고 인권과 신앙이 보장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국립합창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죠. FM98.1MHz, 센서 FM92.5MHz,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참 좋다잉.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할 텐데, 이제 서머 스페셜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했었던 서머 스페셜.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조금 좀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뭐 라디오가 뭐 그게 이벤트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봤죠.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뿜뿜 라디오가 신청 찬양을 잘 안 받았어요. 평소에 잘 안 받습니다. DJ가 틀고 싶은 그 찬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픈 찬양 위주로 많이 틀기 때문에 신청 찬양을 많이 못 들려드렸었는데, 1년에 한 번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특별하게 많이 좀 틀어드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었죠.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나 듣고 싶은 찬양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 시기를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신청하는데 DJ가 뭐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예,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신청 찬양 들려드리곤 하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들려드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떤 신청 찬양을 또 들려드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불러드리는, 예, 뿜뿜 은행의 콜센터 시간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할 거고, 오늘 DJ의 목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 안 할 겁니다. 예, 안 할 거예요. 신청하지 마세요. 예, 안 할 거니까. 좀 이게 뭐 너무 강한 부정은 뭐다. 예,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도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고요.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 오늘의 오프닝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예배 가운데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시사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열방 가운데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런 국가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연합의 어떤 그 힘이 많이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매번 이맘때쯤

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6일 주일 2시 30분 마산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는 2026 8.15 특별 성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 곡 틀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 주시면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면 떠오르는 대표 찬양곡들 함께 또 만나봤습니다. 지선의 감사, 그리고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그리고 크룩스의 음성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계속해서 신청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이 또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많이 보내주시네. 예, 평소에도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예, 뭐 이번이 끝은 아니고 예, 제가 그 또 너무 안 틀어드리겠다고 너무 결단하는 것 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신청 찬양 모아 가지고 한 번에 들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만나 봅니다.

0: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자,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가득가득 한번 채워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샵 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끝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인사를 드리고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빠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살다 보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무너짐의 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그 답을 쫓아 달려가 보지만 예기치 않게 막다른 길에 맞닥뜨려 무엇이 답인지 모르겠다며 탄식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그것이 답이 아니다. 답은 베델에 있다.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답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1: 네.
0: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에도 우리가 참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예,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길도 찾고 또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도 누리는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내비게이션을 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먼저 기도 부탁드릴게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오늘 내 삶에 회개하고 또 정결을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누리는 소망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1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변 아이들과 자꾸 비교되고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오히려 아이로 인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겨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어 위로해 주시고 아이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다시 주님과 교회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1: 아, 발달장애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 얼마나 힘드신지 저희가 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또 자녀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려고 주신 건데 이 사회가 또 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6196님에게 정말 새 힘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또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 때문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 때문에 또 신앙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0: 하나님 그것 때문에 거리도 있는 상태입니다. 참.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1: 주여.
0: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맴돌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용기를 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6196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자녀를 사랑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친정어머니가 두 달에 걸친 검사 끝에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 날입니다. 교수님께 지혜를 주셔서 81살이신 어머니께 정확한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 잘 결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폐암, 어머니는 혈액암을 앓고 계신데요. 특히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유, 또 아버지 어머니 암 때문에 지금 투병하고 네. 계시네요. 아유, 참 7087님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검사와 또 앞으로의 치료 방향 잘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7087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게 사명 허락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가정의 기도의 용사로서 자리 지키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정 위에서 또 두 분 부모님의 건강과 또 이 가정의 또 구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정어머니 이제 검사 받고 이제 검사 결과와 치료 방향 결정하는 일들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으셔서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좋은 의료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어머니가 그 치료와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혈압암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7087님 그 가정을 구원하는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7087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친정어머니 이제 치료와 수술의 모든 과정 회복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44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알게 되었지만 소중한 인연이 된 김효나님이 8월 19일에 조직검사를 위해 입원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나쁜 종양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입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얼마 전 알게 되셔서 소중한 인연이 됐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가족이 되신 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예. 그냥 사랑하는 사이로이든지
0: 네, 네, 소중한 인연이 같습니다. 되셨다고 네, 했는데 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또 소중한 사람이고 또 지금의 이 시간을 함께 기도로 잘 이겨내고 또 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두 사람이 채워가기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김효나 하나님께서 만남 허락해 주셨고 소중한 인연으로 또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사람이 8월 19일 조직검사 위에서 입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걱정도

0: 되고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이나
1: 주여.
0: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제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좋은 결과 통해서 하나님 또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두 사람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928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 9281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지. 네. 아, 근데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0: 저희 목회자 자녀들도 그렇고
1: 네.
0: 또 성도님 자녀도 그런데 근데 이게 저기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교 생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시는데
1: 네.
0: 근데 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1: 네.
0: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라든가
1: 네.
0: 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문제가 뭔지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대화하시고 또 주변에 이유가 뭔지 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1: 네.
0: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또 깨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1: 네.
0: 그래서 아이가 변해야 될 부분은 변하고 또 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부분은 또 용기를 내서 바꿔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우리 9281님 또 조심스럽게 지금의 이 시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화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9281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고 또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1: 주님.
0: 그런데 지금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또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무엇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지 하나님 부모가 때론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만일 상황이 환경이 잘못되었다면 그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아이가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시간이 아이의 마음에 아이의 영혼에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 좋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 잘 이겨내가 나갈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71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경희 언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과 중환자실을 지나 일반 병실로 옮기며 또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21일에는 항암 지속 여부를 위한 검진이 있는데요. 수술로 끝날 줄 알았던 항암을 다시 앞두고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치료뿐 아니라

0: 긍휼과 위로로 언니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운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후 죽만 드실 수 있어 먹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몸에 생긴 수포와 가려움증도 깨끗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아이고 어려운 시간 우리 잘 이겨내신 경희 언니.
0: 네.
1: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중환자실까지 가셨으면 아 진짜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래도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또 안정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서 마음에 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저희들 7110님이 우리 경희 언니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수술 계속 받아오면서 대장 또 간 담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힘든 수술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중환자실에서의 시간 지나서 일반 병실로 또 조금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큰 수술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과정들 남아있기에 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0: 아멘.
1: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을 또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경연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아멘.
1: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0: 아멘.
1: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몸에 생기는 증상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정말 그 컨디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마음도 충만함을 누리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경희 언니의 정말 힘과 능력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5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 중에 대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 날까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수술이 전이 잘 돼 암이 깨끗이 제거되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 아, 예. 이게 나한테 일어나도 되는 일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아마 참 너무 마음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바로 이렇게 수술이 잡히게 된 것 같아서 또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0: 네.
1: 아, 정말 좋은 의료진 통해서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제거되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0: 아멘.
1: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저희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546님 이제 검사 결과 대장암 판정 받고 이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정말 이게 맞는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염려와 그 걱정 그 시간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지금 이제 수술 날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인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좋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의료진 통해서 하나님 수술 잘 진행되어지고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후에 모든 회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혀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지시고 치료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제 수술 기다리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앞으로 수술과 회복의 모든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치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시간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1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아유, 네. 형제가 그래도 많으시네요.
0: 네.
1: 4명 또 자주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데 이 가정이 정말 구원에 구원받아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빠와 언니와 남동생 여동생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들이 모두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 9178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0: 아멘.
1: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08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7년 전 소천하신 어머니의 생신 때마다 가슴 아픈 마음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의 건강과 신앙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께 서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남편과 아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가 지금도 응답될 줄 믿으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아유, 17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늘 기억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0813님 아 근데 아직 이렇게 아버님과 그 아들이면은 어쨌든

0: 형제인데 아직은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0814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많은 사랑을 주었기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0813님에게 어머니가 그런 귀한 사랑과 또 감사의 존재일 텐데 많은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 함께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남겨진 아버님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그 긴 시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옆자리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했던 그 간절한 기도, 남편과 아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사명이 또 사랑하는 딸에게 남겨져서 0813님이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어머니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0814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28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큰딸이 이제 온전히 사회인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갑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떨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예, 딸이 면접을 가러 보러 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1: 네.
0: 많이 설레고 대견하고 또 감사할 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850님 큰딸이 이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갑니다. 태어났던 그 순간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며 또 때로는 기쁨과 또 때로는 염려와 또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면접 보러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부모로서의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길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생활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감사 하나님 또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큰 딸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145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손수술을 빨리 잘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의 기도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통증이 있지만 속히 회복돼 이전처럼 손을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이렇게 하셨네요.
0: 네, 1457님 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수술 잘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술 앞두고 또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의료진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손수술 잘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통증은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의 이 시간 믿음으로 잘 채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가집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들이 있기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중보기도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의 자리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 누리는 우리 중보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까지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17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년 전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거룩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했지만 집안에 단 한 사람

0: 사랑하는 제 형님만 아직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속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우리 1725님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외롭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해서 아픈 마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형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까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그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 가정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장원국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이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홀로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은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난 사건 이면에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상트지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호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꽃 한 송이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이 가장 아름답거나 유일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인 그 꽃에 들인 시간과 수고와 정성이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중용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며 떠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며 들려지지 않는 바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도 없어서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귀 속에 대고 한 말이 널리 전파되며 감춘 것은 나타나고 숨은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홀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베드로가 몇 걸음 바다 위를 걷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몇 발자국이었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드러난 사건을 우리는 쉽게 파악하고 관심을 두지만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홀로 계신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러게 먹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홀로 계신 모습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홀로 산과 빈들에 계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와는 달리 성경에는 제자들이 홀로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대로 예수님은 홀로 따로 계셨다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파도라는 현상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산 위의 고독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현존과 그 품에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발 아래 두실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있음의 결과는 이처럼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기 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홀로 계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을 향해 파고들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된 동력이 바로 홀로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인 홀로 남음은 중요하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도적인 홀로됨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이 때로는 빈들이었고 동산이었으며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알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31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품에 만족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0: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만족한 것 같이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셨지만 그 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며 풍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셨고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풍랑으로 인해 고통당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슬픈 노래 애간을 부르면서 애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둬두시고 뼈를 꺾으시며 기도를 물리치시고 사슬로 매셨다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할 수 있는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절망과 탄식을 멈추고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새삼 깨닫고 아침마다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홀로 앉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몰아치는 풍랑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 삶을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의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 고달픈 인생을 극복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의 삶은 더 많은 물질과 돈을 위해 수고하다가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모든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 진리로 다가가는 순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제자됨의 중심에는 홀로됨이 있습니다. 홀로됨은 고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홀로 있음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홀로 있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홀로 있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 많은 영상과 정보를 보면서 외로움을 잊으려 합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결핍이어서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영상이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지는 여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독함을 즐기셨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홀로 있으셨습니다. 그 관심과 시선을 수많은 영상이나 정보에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그렇게 고독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생이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도된 홀로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쉼과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세상과 이웃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8월 1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일터를 복음전도의 현장으로 세우기 위한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한솔 PD가 전합니다.
1: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CBMC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CBMC 회원과 해외 한인 회원 2,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겁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제목

0: 곡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토크 콘서트, 보나콘 공동체 강동진 목사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또 CBMC 회원들의 간증,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의 집회 등 주요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51년 한국 CBMC가 시작된 대구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회원 간 교류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대회 장세호 대회장입니다.
1: 시대적인 조직이다. 또 거룩한 조직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에 힘쓰는,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한국 CBMC 한국대회는 매년 CBMC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와 삶에서의 성경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장한솔입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차기 총회장에 이승수 양문교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 회관에서 제48회 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인 이승수 목사를 차기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1부총회장 임석순 목사와 제2부총회장 이정기 목사, 장로부총회장 신맹섭 장로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함께 추대했습니다. 이번 임원 선출은 지난 2월 교단 통합과 안정을 위해 5년 연장을 결의한 선거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결과입니다. 금권선거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후보 전원이 경선 없이 정책자문단 지명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돈을 멀리하고 인품을 갖춘 이들이 총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과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천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청한 건축물 변경이 관련법의 취지에 비춰 사실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결국 과천시가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난 2023년 시작됐습니다.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 별양동의 한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법원이 고양시의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최종 불허한 바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이 국내 단일 대학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90명의 의료봉사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고신대 보금병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스와티니 두 나라를 돌며 현지 주민들을 진료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에스와티니에서는 병원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남아공 지역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신대 의과대학은 또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과 학술문화교류협약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순 병원장은 장기려 박사의 설립 이념을 잊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긍휼을 베푸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신대 보금병원의 아프리카 사역은 지난 2000년 남아공에서 시작해 26년째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로 파송한 의료 선교사는 올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말레이시아 출신의 찬뱅생 씨가 취임했습니다. 올해 64세인 찬뱅생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취임했으며 2년 임기는

0: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 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SNS를 보면 다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오늘은 정체기에 빠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수야, 일어났나? 아이고, 니 또 밤새기가. 니 공부도 좀 정도껏 해라.
3: 네, 알아서 할게요.
2: 아이고, 이니 밥은.
3: 아유, 네? 입맛 없어요.
2: 아이고, 니 그러다 몸 상한다. 응? 잠도 제때 자고 제때 먹고 해야지. 아이고야.
3: 어, 기태기가.
4: 아, 박윤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3: 뭐, 그렇지. 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나?
4: 아이고, 막 돈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까 때가 되니 가정도 달아주네. 아 참, 내 이번에 뭐 한 100평 이사 가는데 뭐 범국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온나?
3: 이 벌써 집을 산 기가?
4: 뭐 다 대출이지 뭐 내 돈이겠나. 암튼 꼭 놀러 온나. 끊는데.
3: 나는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기태기는 벌써 집까지 샀나? 하나님, 기태기는 믿음도 없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절에 잘 나갑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뭐 제 인생은 뭐 고장난 겁니까?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2: 현수야, 이거라도 먹고 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직 바람이 찬데 창문 열어놓고 니 뭐하노? 춥다, 춥다, 응?
3: 엄마, 저 나무 좀 보세요.
2: 응?
3: 잎사귀 하나 없이 삐쩍 마른 게 딱 내 모습 같다.
2: 아이고, 현수야, 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고?
3: 삐쩍 말라서 볼품도 없고 살아있어도 꼭 죽은 것 같아요.
2: 아이고야,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현수야, 니 그거 아나? 겨울 나무는 지금 제일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인 거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현수야, 니한테도 곧 봄이 올 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고 기도한다.

0: 이제?
1: 겨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가장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그래 맞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 이 시간이 낭비는 아니지. 그래 입맛이 없어도 밥 먹고 힘내보자. 아자 아자.
0: 현수 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만은 바뀐 게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3: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2: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종말의 때와 시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성경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nothing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미켈란젤로라는 이 화가가 바티칸 성당의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에 가로 12m, 세로 13m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은 흰 보좌 앞에 앉아있고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책이 있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최후의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세상의 끝이 있고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생명을 얻고 어떤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우주는 지극히 작은 한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그 옛날이 언제인가? 과학자들은 그것을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는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특이점 싱귤래리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점에서 폭발을 하게 됐다. 그것을 빅뱅, 그 뒤로부터 우주는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쌍안경으로, 천체 만안경으로 우주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우주가 점점점점 팽창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구나.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면 이 우주가 점점점 수축하고 계속해서 수축하고 언젠가는 한 점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빅뱅 이론의 출발인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한 점에서 우주가 출발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종말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주는 끝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특별히 태양계는 반드시 멸망한다. 지구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태양계 중심에는 뭐가 있죠? 태양이 있죠? 태양은 이렇게 수소와 헬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늘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점점점 타기 시작하면은 이 태양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수성도 금성도 그 불로 삼키게 되고 언젠가 지구도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분명하게 주장하는 이 학설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확장이 돼서 지구를 삼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기는 이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큰 이런 재앙이 닥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950년부터 1900년 산업화 이전에 그 평균 온도보다 지구 온도가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소용돌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폭염과 극한적인 한파와 또는 이런 토네이도와 폭풍과 이런 것들이 지구에 크게 몰아닥치게 돼서 지구 스스로 통제력을 잃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2도씨,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높아지면 지구가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라고 탄소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1.5도씨 상승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현재 지구의 온도는 몇 도 상승했을까? 몇 도 상승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1.44도가 상승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2025년은 176년 기후를 이렇게 조사한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되었고요. 올해가 또 가장 더운 한 해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장 더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더 더워질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도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학계도 이 직선적 역사관, 그래서 이 과학적 역사관과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그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오늘 성경은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imes, Chrono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시기라는 단어는요, Days, Kairo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크로노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뭐 이런 걸 정확한 그러한 타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크로노스. 왜 오늘이 며칠이냐?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이나 시계를 보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 이러한 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종말의 때가 언젠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그런 이제 크로노스의 때를 궁금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체 그날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점이 대체 언제인가,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인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오는데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라고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예기치 않은 날에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아직 살만한데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렇게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가, 그 타임테이블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를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언제 어떻게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는 종말 시나리오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들을 읽고 또 예언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수만 명의 밀러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지정한 날이 1844년 10월 22일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대실망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후에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라디오 방송자인 패밀리 라디오의 회장이었던 하롤드 캠핑이 성경의 숫자를 독자적으로 계산하여 2011년 5월 20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지진과 심판이 있고 5개월 후인 10월 21일 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하고요. 방송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요. 이 날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다미선교회가 있는데 이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종말이 있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막 얘기하니까 그 추종자들이 종말을 앞두고 전 재산을 이게 바치고 뭐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날 12시 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 방송들이 거기에 모여서 집중을 하고 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종이 땡 하고 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그 이장님이라는 교주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그 이장님이 그 마지막 그 10월 28일 그 자정에 종말을 주정했는데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도 휴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옥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믿지 않았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종말의 때가 언제다 주장하고요.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계산을 했더니 그날이 이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일 확률이 거의 100%. 종말의 때를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어떤 다른 것을 강요할 때 거의 다 그거는 이단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날에 관심 갖지 말아라. 여러분 그날에 너무 관심 갖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심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도둑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변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까? 우리 빛의 아들과 딸된 우리 성도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잠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게 대체 뭘까?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게 대체 뭘까? 예수님은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종과 같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바로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할 때 며칠씩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잔치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종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좀 이따가 누가복음 12장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문을 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육상 선수였다는 거는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좀 알고 있죠. 제가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한번 같은 제 나이 또래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뛰어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가 육상 선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 선수인데 100m를 뛰게 되잖아요. 그럼 100m를 뛰면은 이렇게 출발선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구령을 합니다. 제자리에 한번 제자리에 가서 손을 딱 하고 있잖아요. 차렷 하면 이게 뒷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그죠? 출발 준비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은 언제 울릴까요? 모르죠. 그러나 총은 울릴 겁니다. 그때 그 출발 직전의 상태를 능동적 긴장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은 누가 쏩니까? 심판이 쏘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총을 울릴 때 가장 먼저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능동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주인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종말의 태도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능동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상,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청직의 삶,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종말의 때가 있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은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취하고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두 가지 무장을 하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무장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았다. 그럼 호신경이 딱 맞으면 화살이 튀쳐나가죠.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혹시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닐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뭐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지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슴을 지키라는 것은, 호신경을 우리가 입으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생각과 지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0: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바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종말의 때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은 원어로 오이코도메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이테에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도메오라는 말은 건축하다. 그래서 집을 건축하다. 너희들 서로 덕을 세워라. 너희들 서로 집을 만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교회는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집을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돌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거기에 견고한 콘크리트로 이렇게 캄캄캄이 쌓여지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만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영적 건축이 있는 아름다운 강남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나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사랑의 구원의 투구로 우리가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서로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하늘은 구름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온은 또 여름이구나 싶을 만큼 덥습니다. 오늘 찬양여행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더위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며 방송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운전하며 또 시원한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하는 걸 실제 공연장에서 연극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연극을 보다 보면 장면이 이제 바뀔 때 무대가 세팅이 바뀌고 이럴 때 갑자기 조명이 딱 꺼집니다.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그 짧은 시간 캄캄해지는 거죠. 그건 연극을 준비한 분들이 실수로 불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앉아서 이제 다음 장면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캄캄하지만 지금 그 연극을 준비한 스태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면이 바뀌는 그런 뭐 도구나 아니면 소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 어떤 일의 중단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지? 한숨이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캄캄합니다. 진짜 이제 어떻게 살지 싶은 순간들이 있죠. 멈추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인가? 그런데 이 연극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불이 꺼지고 암전 캄캄해지는 그 순간 스태프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의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잘 안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단어는 동행으로 해보죠. 동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은 문자로 동행이라고 참여해 보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호로 동행이라고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첫 곡,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약속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잖아요. 문자로 여러분의 동의함을 표현해 보시죠. 오늘은 동행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동행이라고, 또 극동방송 앱 어플로 들어오셔서 창원극동방송에서 우리 찬양여행 찾아오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548님이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1548님의 믿음의 고백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7061님이 동행, 나와 함께 나의 인생길 걸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귀하고 멋집니다. 나와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걸으신 하나님, 그게 동행이잖아요. 나와 함께 지금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는 것, 예, 7061님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유종원님이 저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 마칠 때까지 저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그냥 요 단 짧은 표현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마칠 때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 멋집니다. 또 8270님도요. 내가 가는 길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걷느냐인 것 같습니다. 오, 맞죠. 네,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너무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행을 할 때 이 여행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여행의 어떤 행복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8270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추첨에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동행이라고 여러분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0: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 단어가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 편안하고 쉽기만 할까? 그런 생각을 찬양을 들으며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벌들 여러분 보시죠. 꽃에 날아다니는 벌들. 근데 가끔 보면 이 벌들이 가만히 그냥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만 그 벌은 날개짓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하는 날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쉼 없이 날개짓을 하며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공중에 꽃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뭐 어떤 경우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벌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유종호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거든요. 은혜. 우리 함께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 드리게 되잖아요. 아,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쉼 없이 날개짓을 하며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보려 애를 썼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8093님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샬롬,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렇지만 그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을 선택하기로, 그것이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9722님도 동행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동행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동행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8093님처럼 극동방송의 앱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종호님이 네, 찬양 함께 들으셨군요. 감사하다고. 네,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나의 하나님, 항상 동행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와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네, 조준모, 장윤영, 강찬 세 분의 목소리를 함께 우리 찬양 듣고 왔습니다. 찬양령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문자로 도전해 보시지요. 9404님,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가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야, 맞습니다. 맞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겠죠. 0672님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 예,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8270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위로부의 당신의 날에.

네, 위러브의 당신의 날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삼겹줄 이야기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실 있잖아요. 실. 실을 우리가 힘주어서 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끊어지는 실이 서로 삼겹줄, 사겹줄 돼서 꼬이고 꼬이는 거죠. 그러면 태풍이 올 때 그 거대한 배를 항구에 묶어놓는 그런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나운 폭풍, 태풍도 끊을 수 없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겹줄, 이것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이 주말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연휴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0672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충실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보고 심는다는 의미도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즐기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없는 현재는 공허한 뿐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이 없다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믿어서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그대로 있고 믿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내일의 모습을 가져와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허송세월로 보내기 쉽습니다.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결혼도 집도 아이도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 잘 되리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고 꿈을 꾸게 만듭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저축을 하면서도 내일이 있을 멋진 집과 가정을 생각하며 달려가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기가 쉽고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를 살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니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믿음?

0: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여서 믿거나 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해도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절망적이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지점에서 믿고 나아갔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떠난 죄인을 각기 제 길로 가던 인생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한번 죽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망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고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았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나 열심과 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해주신 것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다면 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제

0: 관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학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4화 양인의 첩자 배가 뒤집혀 전 재산을 잃은 응찬의 소문은 고향 의주까지 퍼진다. 소문을 들은 고향의 동생 서상윤이 의주에서 그를 찾아온다.
1: 상윤이?
2: 형님, 맞네. 아, 내 한참을 긴가민가 했다니요.
3: 야, 이게 얼마만이네. 아바이 어머니 잘 계시디? 아,
2: 그러면요. 다들 걱정이 크디요. 압록강 건너더니 소식도 하나 없고, 아, 누군 강에 빠졌다 하고 누군 서양에 잡혀갔다 소문이 많아 아내 직접 찾으러 왔다 아뇨.
3: 에이, 살다 보니 내 이런 날이 다 왔구만. 아니, 고향 동무, 내 진짜 동무가 날 찾아왔구만.
2: 이성님, 그럼 여기서 역관이 되신 게요? 아, 출세하셨어.
3: 아이, 그 우리 자리를 옮겨서 회포를 좀 풀어야겠네. 자, 따라오시게. 네, 소개해줄 사람들도 있네.

그렇게 응찬을 따라간 곳은 소를 파는 우시장 한 귀퉁이 작은 가게 아니었다. 안쪽 문 깊숙한 곳에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그리고 백홍준이 성경을 번역하는 중이었다.

0: 아, 이게 누구야? 아, 상륜이 하니까.
1: 홍준아! 아.
2: 고향 친구였던 상륜과 홍준은 뜨겁게 끌어안았다. 우시장 특유의 쿰쿰한 쇳똥 냄새와 여름날의 뜨거운 기운이 코를 찔렀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1: 이게 지금 뭐이가? 누가복음 전서? 설마 자네?
0: 네 맞네. 내 인자 기독교인이 되었네. 여기 계신 분은 영국서 오신 선교사님이지.
1: 아니 성령님 그럼 역관이 되셨다는 게?
3: 그 진짜 역관은 아니고 이분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 소원이 많아서 역관인 것처럼 하고 있긴 하디.
1: 기독교 신자라 그 말입니까? 성령님 그러다 발각되면 초상치로 아십니까?
3: 알디 아직 옳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래 위험한 걸 알디.
1: 홍준이 이러지 말게. 이러다 자네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하네.
0: 이미 가족들은 다 알고 있디. 아바이가 말을 삼갔을 뿐인데.
1: 아이고 안되겠네. 난 여기서 나가겠네. 괜히 여기 있다 잡히면 나도 성치 못하네.
2: 나라에서 금지하는 기독교 신자가 된 친구들을 보고 겁에 질린 서상륜. 양인들을 따라다니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소문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1: 홍준이, 흥찬성님, 어쩌자고 이렇게 댕깁니까?
2: 확신에 차 반짝이는 홍준의 눈과 응찬의 해맑은 웃음이 상륜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른다. 기억을 털어내려 머리를 흔들지만 소용이 없다.
1: 내 국경을 넘어왔건만 예수쟁이라니.
2: 배신감이었다. 꽉 쥔 상륜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다 머리가 핑 돌며 바닥에 쓰러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상륜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0: 와 보라. 이제 눈 눈을 좀 뜬다. 보라 보라 보라.
1: 아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봅니다.
0: 아. 이복의 상륜이 그 내 말 들리는가?
2: 아, 아이고 머리야. 어찌 된 일입니까?
0: 아휴, 큰일 날 뻔했디. 사람들 말로는 그냥 갑자기 꼬꾸라졌다 하대. 홍준이가 따라오면 나섰기 망정이디. 그날 못 찾았으면 길거리에서 객사할 뻔했습니다.
2: 저, 그 물, 물 좀.
1: 이제 좀 기운이 도나 보. 여기 물 있어.
2: 갑자기 정신을 잃은 모양이여.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만.
1: 일어나지 말고 좀 더 쉬시게. 아직 안색이 아니졌소.
2: 괜찮소. 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아니돼요.
3: 시간이 지나며 찡그린 상륜의 눈에 자신을 걱정하며 쳐다보는 두 선교사의 얼굴이 보였다.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상륜은 머리가 핑 돌고 몸이 기우뚱한다.
2: 내 한시라도 빨리 의주로 가야.
1: 가만히 좀 쉬라니까.
4: 맞아 상륜. 열도 높고 얼굴 안 좋아. 빨리 치료해야 해요.
0: 그 좋다는 약은 다 먹였는데도 열이 안 내리니 원.
4: 영구시에 가면 헌터 목사님 하는 병원 있어요. 거기 가면 치료할 수 있어요.
0: 그건 아는디. 그 멀리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게 쉽지 않소. 조금 더 지켜보고.

심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원인을 모르는 상륜의 열병은 더욱 심해져 갔다. 맥킨타이어와 응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륜을 내리고 만주로 향한다. 맥킨타이어는 궂은비를 맞으면서도 오늘 처음 본 상륜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0: 열이 안 잡혀요. 비까지 맞아서 체온이 더 내려간 듯한데 아무래도 오늘 하룻밤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어요. 주야.
2: 선생님, 내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소. 나중에 의주에 가거든. 이것 좀 어머니께 전해주시오.
3: 무슨 소리냐? 버뜩 정신 차려야 돼. 약에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버뜩 일어나서 다시 고향에 갈 생각을 해야 돼.
2: 성님, 내는 치를 약값도 없지 않소. 나는 저 서양인들을 피해 도망갔는데 어찌 나한테 이리 잘해주시.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죠.
4: 가만히 지켜보던 맥킨타이어는 상륜의 손을 꼭 잡는다.
1: 치료 받는 거, 돈 내는 거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기도할게요.
4: 맥킨타이어는 상륜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1: 하나님, 아직 젊은 청년입니다. 친구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타국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뜨거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뜨거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모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디 이 친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4: 작은 기도 소리는 점점 커져 부르짖음이 되었고 간절한 이방인의 기도가 병실을 가득 울렸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자 간호사는 응찬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온다.
0: 형제님, 오늘 밤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기도라? 기래, 이 상륜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래 기도해야지.
4: 그동안 여러 기도문을 들었던 응찬이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니 쉽게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본다.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응찬의 첫 기도였다.
3: 하나님 아버지, 내 동생 좀 살려주시오.

0: 선교사는 매일 밤 상륜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1: 선교사님.
2: 상륜? 물 줄까요?
1: 나 정말 날 수 있겠디요.
2: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1: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숨이 뚝 하고 멈출 것 같아요. 네, 저 이병만 남으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랍니다. 내 여기서 일어나면 나도 당신들처럼 도우며 착하게 살아볼랍니다.
0: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지 알 수 있었다.
2: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4화 양인의 첩자 출연 임황건, 최웅, 유춘희, 남지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 그룹인

0: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합니다. 조그마한 아이성을 맞닥뜨립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를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매무실을 가다듬고 아이성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저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약 28개 되는 성읍들을 점령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성읍들은 성읍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오면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읍들 중에는 차라리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찌러버리면 어떨까? 아마 그런 작전도 세웠던 성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28개의 성읍 가운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긴장이 맴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세겜 땅, 이 세겜 땅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중에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다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첫째, 뭘 붙들라고요? 약속을 붙들라.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에발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적부터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실까요? 세겜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저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죠. 소금물. 그리고 그 사해를 따라서 파란 줄이 쫙 올라가 있는데 저게 강인데 무슨 강일까요? 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쭉 올라가면 그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와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요 사이를 쭉 연결하는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저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조금 올라가서 딱 보니까 세겜 땅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들었는데 진짜 세겜 땅이 있고 세겜 땅에 딱 보니까 에발산도 있고 그리심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동서로 수평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진을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무슨 땅이었을까요? 세겜 땅이었어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거짓으로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롭고 고독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 와서 10의 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장소가 바로 세겜인 거죠.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고별설교를 하죠. 여러분 그 고별설교 가운데 모세가 했던 설교가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스케를 바를 것이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세우고 그 위에 뭘 바르고? 석회를 왜 바를까요? 이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설교로 다 했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고별설교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정말 세겜 땅이 있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에발산이 보이네. 그리심산도 있네.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반응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세겜 그곳에 다시금 이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정말 저 땅에 세겜이 있을까? 에발산이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점령을 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발로 밟게 하시고 마침내 세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고 그러다 보니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금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 Old Testament,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New Testament,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봉착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주장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붙들라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붙든다고요? 예배를 붙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을 때 드렸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쇠 연장으로 이렇게 다듬지 아니한 돌을 제단으로 세우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28개 성읍이 다 초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에서 지금 전투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사기를 더 여세를 몰아서 빨리 이 성읍들을 무찔러 버려야 할 사기 충전할 때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에발산에 와서 무장 해제를 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을 태우고.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머지 28개 성읍이 야 기습 공격하면서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쭉 인도하심을 보고 알았어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삶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성읍을 하나 더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당장 성읍 하나를 더 취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나머지 성읍들을 점령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성읍을 점령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도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와는 그 어떤 것도 바꾸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은 한두 번 빠져도, 한 달 두 달 빠져도 별로 표가 안 나요. 당장 무슨 손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이게 우선순위죠. 여러분, 우선순위는 당장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겜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다음 성읍을 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져서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고, 지금 당장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지금 당장 일을 처리해야 되고,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쫓아다니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뼈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딱 붙들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좀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웬만한 풍랑 앞에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두 번째는 예배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축복을 붙들라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를 붙들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뭐죠? 축복을 붙들라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신명기 11장 29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 산이 사진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산이 쌍둥이 산 같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좀 겨울에 찍은 사진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셔서 이 저 멀리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을 딱 보시면 이게 지금 동서로 나란히 수평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도 보셨죠? 동서가 아니고 남북입니다. 남북으로 있는데 사진을 옆에서 찍었기 때문에 수평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거리심산은 저 멀리서 실제 보시면 나무와 숲이 쫙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기에 아 축복의 산이네. 아이고 이거는 그냥 민둥산.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냥 허벌판처럼 산이지만 자갈과 그냥 바위와 돌이 그냥 가득한 그런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왕이면 뭐죠? 이왕이면 뭐 다홍치 말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에발산에서 드리라 그러겠어요? 거리심산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축복의 산,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산, 그래도 푸른 산, 보기 좋은 산, 거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민둥산에, 자갈과 바위가 그냥 난무한 저 산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즉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불교 생활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불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뭐 아이콘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지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계속 약속했던 약속의 장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0: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는데 그 제단 만든 제단이 어떤 제단이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금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정의나 망치로 다듬지 않는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 전혀 상관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불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우리는 에발산이었는데 내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제단에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높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붙들라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붙들라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저주와 축복,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0: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5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죠. 올해 광복 81주년입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극동방송은요, 매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을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바로 나라사랑축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전남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또 내일은 같은 시간입니다. 7시 30분 전북의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무대 주인공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전국의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모이면 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웅장한 합창과 화려한 율동 등을 선보입니다. 작년에는 인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원의 아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창원에 사시는 분이 인천까지 가셔서 그 축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큰 축제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축제에서는 또 어떤 천국잔치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이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이제 선선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에 몇 개월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과 율동 준비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수와 익산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잔치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전도 대상자들도 분명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 중입니다. 1732번. 초등학교 6학년이 여름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라. 야, 이거 우리 1732번 이 선물 줘야겠네. 선물 줘야겠어. 어느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야, 우리 이름하고 주소 한번 남겨주면은 좋은 선물 보낼게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방학 동안 본방사수라. 야, 자 포항에서 여수로 가고 있다고요. 9072번님 우리 딸 예나 마지막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을 경험하길 응원 기도한다고. 예, 자 여수로 여수로 오늘은 여수 내일은 익산. 나라사랑 축제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23번님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렇게 또 양평에서도 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송가 우리 함께 나눴는데 복음성가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좋아하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받을게요. 신청곡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 3시 시간대 지금 3시 7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어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 앱 거기서 앱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극동방송 어린 야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예, 9982번님, 뭐 어린이 시간은 아니고요. 예, 어린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내가 이때 참, 이 여름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있으세요? 아, 여러분의 은혜를 또 나눠주시면서 그 곡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8472번님, 1년 방학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와, 그래요. 교회 방학 맞죠? 교회 방학 1년 하고 8472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복귀, 잘 계약하셨어요. 우리 8472번님도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저에게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교회 계약하신 분, 방학했다가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이 있고 지지난주에도 통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전주에서 운전하면서 5189번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 늘 감사하다고 8580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혹시 광야에 계시는 분들 그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요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23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출장 가는 중에 5853번님으로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가운데서 또 들으시고 또 문자 주셨어요. 0258번님 부산에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가 빨리 낫길 기도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곡인데요. 우리 4096번님 전도사 퇴직하고 남편과 건선일을 하면서 세 달 동안 지금 쉬고 계신다고요. 자, 이 곡 우리 4096번님께도 보냅니다. 담대하라.

홍성선 담대하라.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0분 극동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53세 짧은 삶을 살고 간 새언니 보고 싶다고요. 우체국 들러 우편물 발송하고 회사 복귀 중에 완주 상관우체국 6090번님 전북이시네요. 완주. 네, 이렇게 또 언니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갖고 다시 건강해져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4419번님 그래요.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8714번님 15년 동안 방학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8714번님도 축하 선물 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통화된 건 아니죠. 8714번님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누구였죠? 8472번님도 저하고 통화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하신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성함 주소 8714번님도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13번님 청년 때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0113번님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청년, 청소년 집회, 수련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나가는 신앙입니다. 주인 바로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 박희봉의 목소리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높여드리시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박희봉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어요. 자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여수고 내일은 이제 익산이잖아요. 여수로 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122번님은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여수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약 3시간 걸리네요. 작년에 인천에서 할 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갔거든요. 새끼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거나 영접기도 할 때 어찌나 눈물 나던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전화로 전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며 마침내 영접으로 이끌어내는 분 예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저도 태신자 품고 있는 친구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우리 5122번님 여수의 나라사랑 축제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손녀 중국으로 떠난 지 9일째 됐어요. 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위가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남 축복 있기를 기도 부탁하신다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들 잘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자, 사연 가운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분이 계시네요. 계약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0092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자, 우리 0092번님 기쁜 계약의 소식.

0: 이걸 알려주셔서. 자.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학 집사님?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방송 듣고

0: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연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1: 예.
0: 저하고 통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통화는 직접 못했고 그때 마감 시간이어서
0: 아, 방송 끝나고 저하고 통화했죠?
1: 예, 끝나고 통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다음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때 다른 PD
0: 네.
1: 여성분이 전화
0: 그렇죠,
1: 왔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예.
0: 자, 네. 보니까는, 6년의 방학을 끝내고 컴백하셨다. 응?
1: 예.
0: 그쵸? 예.
1: 네,
0: 지금
1: 맞습니다.
0: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나가셨네요?
1: 네, 세 번째 나갔죠,
0: 네.
1: 벌써. 네.
0: 경기도 평택 신흥교회 나가셨어요.
1: 예, 평택시 고덕 그 신도시라고 있는 부분에
0: 네.
1: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0: 예.
1: 통합체교회입니다. 네.
0: 원래 나갔던 교회를 나가신 거죠?
1: 네네.
0: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다고, 반가워해 주시고.
1: 아,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환영하던지
0: 네.
1: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0: 네네.
1: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더 환영받았습니다.
0: 아내분도 교회
1: 네.
0: 방학이었죠?
1: 같이 방학에 있었습니다.
0: 같이 방학했는데 같이 교회를 가셨죠?
1: 나갔습니다. 네.
0: 할렐루야네. 와. 그때 통화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만 했던 것 같고, 남편 집사님. 그쵸?
1: 네.
0: 예. 아내분도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어우, 얼마나 좋아요.
1: 아,
0: 가족이.
1: 예.
0: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6년 만에 그첫 예배.
1: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0: 예.
1: 뭐 사실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나가고 보니까
0: 네.
1: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어떤 뭐랄까 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은
0: 네.
1: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제가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0: 그니까요.
1: 처음
0: 그첫
1: 느꼈어요.
0: 발뜨기가 어렵잖아요. 나갈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1: 네, 방학하신 분들이 거의 제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선물 드리면서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1: 네.
0: 첫 발뜨기가 힘드니까 등
1: 맞습니다. 네.
0: 떠밀려가지고라도 이렇게 가시라고.
1: 네.
0: 가시면 이렇게 첫 예배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1: 네,
0: 집사님 얘기처럼,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6년 동안이나
1: 못
0: 고민했을까.
1: 나왔을까?
0: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아무리 그 혼자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0: 네네.
1: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0: 그럼요.
1: 주님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다른다고 보거든요. 예.
0: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우리 새끼라의 김인수 PD님 사실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김치 보내면서 김인수 PD님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0: 김치
1: 말씀 좀
0: 받으니까 갑자기
1: 하시네요.
0: 생각이 났습니까?
1: 예.
0: 선물
1: 아,
0: 김치
1: 그래서
0: 받으셨구나.
1: 정말
0: 예.
1: 선물도 고급 선물이었고 너무 잘
0: 아,
1: 받았습니다. 아,
0: 그래요. 예.
1: 네.
0: 그때 아내분 선물까지 해가지고 김치하고 소곱창.
1: 예, 선물
0: 그렇죠?
1: 보낸 게잘 받았습니다.
0: 참,
1: 네.
0: 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혹시
1: 제가
0: 아내분은 옆에 계십니까?
1: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아, 그래요. 자,
1: 그래서 이
0: 아내.
1: 방송 꼭 들어보라고 했긴 했는데,
0: 그래요.
1: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듣고 계실지
1: 지금
0: 모르겠네요.
1: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0: 아,
1: 때문에,
0: 그래요. 예. 자,
1: 네.
0: 아마 아내도 듣고 계신다면 아내도 한
1: 네.
0: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같이 저랑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실까요?
1: 그리고 저도 중이염으로 이번 주 지난 며칠 전에 기술을 어렵게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도 큰 위로가 되었고 네
0: 네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자,
1: 어떤,
0: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네. 방학을 끝내고

0: 계약하셨으니까 축하해. 꽃바구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내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시고 지금 네. 아내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1: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0: 자기야, 자기야. 네. 자 큐.
1: 병원에 와서 간병 간병하느라고 고생했고 지난 세월 너무나 고생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축복의 그 기쁨으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내에게 사랑해. 아내에게 자기야 네. 하면서
1: 사랑해 네. 마무리 할게요.
0: 끝났어요?
1: 예예. 예.
0: 자 그래요 예.
1: 네.
0: 우리 아내하고 다시 또 꽃바구니 받으면서 또 축하하시고
1: 네.
0: 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일꾼. 일꾼이셨다면서요. 네. 또 아내분이 두 분 다 또 일꾼으로 네. 그렇게 잘 교회 섬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혹시 있을까요?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항상 제 아버님께서도 그 찬송을 즐겨 하셨고
0: 네네.
1: 또 제 할아버지 제가 좀 사실 오랫동안 가족이 믿어온 신앙이거든요.
0: 네네.
1: 유산입니다. 사실 신앙.
0: 그렇군요.
1: 그걸 제가 6년 동안 옥에서 제가 교회 갔더니 상자 돌아왔다고 농담도 드렸는데 네, 굉장히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0: 그래요. 이번에 6년 네. 쉬고 나서 다시 예배, 다시 신앙생활은 네. 그 전과 달리 더 이제 단단해지실 겁니다. 네. 단단해지고 이제 주위에도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전도도 하는 그런 네.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1: 아멘. 네.
0: 자, 오늘
1: 네.
0: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수는 네. 나의 힘이요. 찬양 보내드릴게요. 네.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고요. 아들이 5년 방학인데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길 기도하고 계시네요. 약속했다고 1401번님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또 사연 주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3373번님 저번에 기도 그리고 그렇죠 기도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 마지막 임종 전에 우리 영접기도 하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셨던 아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그렇군요. 하늘나라에서 또 아, 열심히 우리 극동방송 응원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30년 방학 후에 개학해서 6개월째 다시 교회 다니는 중. 와,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렵니다. 야, 5078번님 성함 주소 보내주십시오. 개학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0년 방학을 끝내셨네. 자, 새끼라 들으면서 퇴근길 너무 행복합니다. 5452번님 고맙습니다. 9335번님 오늘 축복받은 개학생 누구일까? 아까 평택의 유재학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 볼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7시 30분 라디오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나라사랑 축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80번님 20년 방학 끝내고 PD님과 약속한 지 1년 반 후에 대흥교회 등록한 지 5주차 매일 새벽 예배로 충만한 생활 이어가고 계신다고요.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8580번님도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일단은 자 7230번님 듣고 계신가요? 이 찬송 나오면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 나의 사랑하는 채 보내

위러브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영접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늘 은혜로 듣고 계신다고 4096번님.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만날 기회 있으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짧은 그 기도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늘 같이 나도 기도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이 구원받나요? 6348번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긴장 많이 되겠어요. 제가 응원을 전합니다 하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운전 중에 제 메이트 극동방송 아까 대구에서 여수 향하신다는 극동방송 가족분 울컥 제 인생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6643번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작년에 광복절 축제 바로 나라사랑 축제 언니랑 갔다 왔다고요. 너무 큰 감동 받고 오신 2061번님 그렇군요. 인천에서 했던 나라사랑 축제를 갔다 오셨나 봐요. 6593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날라리로 이 교회 저 교회 총동원 주일에만 초대로 다닌 제가 작년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지금은 목자로 섬깁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내일 휴가 중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필사 중에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필사노트 글씨도 잘 쓰시네요. 오늘 새싹으로 6593번님 날라리 해방 날라리 끝내셨네요. 필사까지 하실 정도면요. 미지근했던 제 신앙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리셋하겠습니다. 9826번님 그래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다시 주님을 찾아 기뻐요 라고 9763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찾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상황보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끝곡 아까 신청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는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일치였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갑니다.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본문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이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슈퍼히어로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5살짜리 아이들이 막 자기가 손든대요. 저요, 제가 슈퍼히어로예요. 제가 스파이더맨이에요. 제가 슈퍼맨이에요. 배트맨이에요. 엘사예요. 막 그렇게 자기가 슈퍼히어로다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질문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손을 든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감각을 잃어간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운다. 큰 사건들이 아니에요. 큰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빼앗는 것은 그냥 사소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 조그만 실패들, 이 작은 파리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해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놀라운 진리를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난주는 우리는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가. 그래서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영원히 실패자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과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이런 실패의 삶에, 이 실패의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승리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와 절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는데, 이 법정이 있어요. 저 법정이 있으면 재판장이 우리 편이다, 재판장이. 판결 내리는 사람이, 판결 내리는 그분이 우리 편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신있게 선포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도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의 최고이자 최종이다. 최고이자 최종의 증거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참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까지는 하겠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오늘 승리하며 산다는 이 확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사탄의 두 가지 공격 패턴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공격 패턴은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대비해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는 참 이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뭔가. 첫 번째, 사탄의 공격 첫 번째는 뭐냐면 고발이에요, 고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하면 이 고발에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는 헬라어 에칼레세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하고 비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이 큰 용, 이 사탄 뭐하는 존재인가? 우리를 참수하던 자.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고발한다는 거예요. 고소고발. 사탄이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계속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죄를 안 지었는데도 고발하는 무서운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발하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고소고발. 우리의 죄를. 아주 감추고 싶은 죄를 끊임없이 그냥 그걸 들춰내가지고 막 하늘 법정에서 막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34절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전까지 누군가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라는 말이 우리가 이 살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단어의 무게감보다 더 무거운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하면 이 카타크리노니, 이것도 법정 용어인데 이게 무슨 용어냐면 대단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다 그런 거예요. 너 유죄 땅땅땅 감옥 뭐 15년 형 유죄 판결 받는 거. 이거 판결 땅땅땅 받으면 끝이에요. 이 정죄라는 게 그냥 나쁘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다 그런 의미예요. 이 정죄가. 고발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라면 정죄는 죄인이라고 판결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이제 20대 초반에 절도를 합니다. 그래서 3년형을 받아요. 이제 감옥에 이제 3년 살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감옥에 갔다 출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딜 가든 전과자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넘게 거절당한 어느 날 그는 다시 물건을 훔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한 기자가 그 청년에게 이 감옥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왜 물건을 왜 또 훔쳤냐? 출소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물건을 훔쳤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저를 죄인으로 보니까요. 죄값을 다 치렀어도 죄인 취급하면 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살려고요.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 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너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해도 넌 계속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요, 못 벗어납니다.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인 고발도 정죄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두 공격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발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고발자가 아무리 고발해도 재판장이 죄 없음,

무죄, 땅땅땅 선언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이건 죄 없다거든요. 뭐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없다. 죄 없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 죄의 고발에 대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맞다. 내 죄라고. 너 어쩌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죄라고 선언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뻔뻔해져야 돼요. 어쩌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죄 없다 하시는데. 두 번째 정죄에 대한 답도 이것입니다.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정죄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그리고 형벌까지 다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이 사망은, 이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다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 어쩌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어쩌라고. 너 죄인이라고 판결 내려놓으면 어쩌라고. 그 판결 받은 거 어쩌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여기 이 승리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얼매있거든요.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면 답이 없는데 이 십자가는 과거의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온 모든 죄를 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십자가. 그리고 부활.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세요. 그리고 중보하시는. 중보. 이거는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변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주는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는 사탄이 무서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예수님이 그냥 사탄의 입을 탁 틀어막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위로가 되더라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막 너무 위로가 돼. 과거에 현재 미래 예수님은 그 어떤 시점에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승리의 공식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예수님 승리한 건 알지. 근데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중보, 강구하심, 이 세 기둥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찝찝한 질문이 있죠. 진짜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내 삶에 승리할 수 있긴 한 건가? 그래, 알겠다, 다 알겠다. 근데 진짜 승리할 수 있나? 오늘 이제 일어날 내 앞에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일부터 있을, 내일 출근하는 것도 이 벌써 걱정인데. 어떻게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신 얻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확신으로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헬라어가 참 유명한 단어예요. 휘페르 리코멘. 이 뭐냐면 요즘 우리도 이제 신조어를 만들잖아요. 신조어. 바울도 이때 당시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닉하고 이기다. 휘페르 초월하여. 이 두 개 이거 어디 다른 데서는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 딱 바울이 쓴 단어예요. 초월해서 이긴다. 이 승리를 초월한 승리, 완벽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 없는 단어를 이거 두 개 조합해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신조어, 신조어. 고대 시대 신조어. 모든 걸 걸고 승리를 장담한다 이거예요. 승리를 장담한다. 이거 뭐 이제 우리 뭐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장담할게.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러죠. 손에 장을 지질게. 그거예요. 그거.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그냥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손에 장을 지을게. 응? 반드시 모든 걸 걸고 내가 이긴다. 그런 의미예요. 이길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고 확신한다. 우리의 삶에서 이길 것을,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고 확신한다. 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승리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실패를 학습하며 살아가서 그래요. 실패를 학습하면서. 성경은 승리한다고 장담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승리를 맛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이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승리가 뭔가. 이게 지금 세상의 승리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일반적인 승리, 이 세상적인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승리의 어떤 개념으로 관념으로 우리가 이거를 상대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반적인 승리, 세상적인 승리는 뭐냐? 어떤 대상과 싸워서 내가 이기거나 그 대상을 굴복시키거나 어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거나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나열하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괴롭히는 파리떼들에게서 승리해야 되는. 로마서 8장 5절, 35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인생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일곱 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죠. 예.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를 받았나이다. 우리 인생은 마치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이런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 환난들, 문제들, 괴로움들, 근심, 걱정들, 이걸 가지고 그냥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주님, 주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겠고 아멘 승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바울은 한층 더 나갑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 둘째, 이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두 개씩 짝을 이루죠. 사망, 생명, 삶과 죽음, 천사들, 권세자들, 어떤 영적인 세력, 모든 세력, 권세의 세력들, 현재, 장래, 시간 전체, 높음, 깊음, 공간 전체, 능력,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 온 우주를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그 파리 때, 이 소소한 내 앞에 나를 흔드는 문제들이라면 이거는 내 존재를 뛰어넘은 온 우주적인 것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아니, 내 인생의 문제도 힘든데, 못 이기는데, 본 온 우주를 다 승리한단 말인가? 온 우주적인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승리입니다. 뭔가 내가 이것과 한번 붙어가지고 내가 내일 또 환난이 있겠지만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뭐 인생이 어렵고 괴롭겠지만 내가 이걸 한번 싸워서 이긴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랑에서 이길 승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 넉넉히 이긴다는 걸 설명하는 35절과 39절 이걸 설명하면서 처음과 끝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게 승리다. 그 중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승리예요. 환난 당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권세자들이 괴롭힐 수 있어.
권세자들이 나에게

핍박할 수 있어. 예수님 말라고 막 할 수 있어. 그래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승리. 이게 승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39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성경적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뭔가 싸워서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저는 지금도 비행기가 그렇게 신기해요. 좀 자주 탔거든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면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미리 예약을 합니다. 창가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신기해요. 자동차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건물들이 작은 거 보면 신기하다. 이거 세종대왕도 못 탔던 건데 내가 탄다 이러면서 뭔가 혼자만의 아주 만족을 아주 느낍니다. 이 비행기가요, 뭐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만 미터 상공을 시속 900km로 달린대요. 그러면 이 창밖은 영하 50도랍니다. 영하 50도. 산소가 거의 희박하고요. 때로는 시커먼 구름과 번개도 막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밖에서는 인간은 산소도 희박하고 너무 이제 온도가 낮아서 비행기 밖에서 인간은 3초도 못 산대요. 3초도. 죽어버린대 그냥. 예.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고도 이상 다 올라가면 띵 하면서 이제 안전벨트 풀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행기 밖과 안은 비슷한 상태도 아닙니다. 내가 한번 강력한 내가 이 힘으로 내가 이 비행기를 의지해서 내가 한번 이걸 이겨내보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밖에 이제 기둥에다가 내가 줄로 묶어가지고 나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비행기 밖에서 한번 자 이륙하십시오. 내가 이겨내보겠다. 바람 와라, 바람 와, 으아 해봤자 죽어요. 공기가 희박하고 온도가 낮고, 으아 내가 싸우자 이게 비행기 밖에서 난리치면 죽습니다. 승리는 이 비행기를 의지해서 내가 그 밖에서 이야 싸우자 하는 게 이게 승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탑승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뭐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승리가 너무 쉬워서 뭐 하찮게 느껴집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아 뭔가 내가 한번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탑승하면 된다는 거. 그분이 나 안에도 탑승하신다는 거. 그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래서 조직 신학자 이 루이스 볼골프도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을.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성경적 근거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행기 안에 있어도 뭐 누군가 끊을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넉넉히 이김의 근거는 그래서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32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34절 그리스도 예수신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37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로 말미암아 3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뭐 예수 의지 하나님 의지 그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가 다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내가 점점 강해져서 내가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강해져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더 깊이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탑승하는 것,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더 확신한 확신. 이게 깊은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

믿음이 뭐 믿음이 좋아지니까 뭐야 사탄아 와라 사탄아 싸우자 내가 나서서 막 싸우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이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확신하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리마인드. 알아도 까먹고 또 계속 까먹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신경이죠.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매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데 그 대단히 아주 역사, 주기도문은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당연하고 이 사도신경도 아주 이 역사가 증명하는 좋은 기도문이잖아요. 네. 그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십자가. 우리는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을 또 고백해서 부활을. 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중보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고백했어요. 예. 어떻게 또 끝납니까?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이기는 답이 여기 있죠. 죄를 사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망조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원히 사는 것, 시간도 우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승리의 핵심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의 핵심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아도 까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 속에 묻힌 진리를 다시 리마인드 해야 돼요, 리마인드.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너무 사랑하면, 여보, 30년 지났는데, 웨딩 촬영이나 한번 합시다. 예. 리마인드. 다시 사랑을 재확인하는. 우리의 승리도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리마인드. 그래서, 저도, 참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참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된다. 뭔가를 결과를 남겨야 된다.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 참 이 이번 수련회 가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좀 많이 불렀는데 아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가 됐어요. 아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아 이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거.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하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참 공로주의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러나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조금 조금 그런 생각 조금 조금이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로 어느 정도 좀 나중에 규모가 커진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다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 아니 뭐 목사만 그럽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렇게 보면 아, 이거 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요.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그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 주님은 그런 공로들을 다 무의미하다고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생 살면서 그 공로를 끄집어내는 누룩을 퍼뜨리면 안 돼. 나는 공로 없다. 이것이 진심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럼 그분이 그 사랑에서 절대 나를 끊지 않는다. 그 사실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사랑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한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와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들로 준비했는데요. 찬양 가운데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마지막 악장에 등장하는 환희의 송가입니다.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인류의 화합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샤의 첫 번째 테너 레치타티보, 컴포르티의 마이 피플입니다. 이 곡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메시아 중 컴포트의 마이 피플이었습니다. 오늘 성가이샘 마지막 곡은 국립합창단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테너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0: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극동방송 1년 가운데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특별한 시간이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과 또 다른 감동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고 순수함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맑은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실력보다 순전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울려 퍼질 찬양도 그런 고백들이 담겨있기에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겁니다. 한 아이의 목소리는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울림은 도시와 세대를 넘어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이니까요. 오늘 이 저녁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은 현장에 있는 분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힘과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저녁 되시길 소망하며 8월 13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유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송가 메들리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여수에서 그리고 내일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는 생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은혜충전 라이브에서도 중간중간 어린이 합창단의 음원을 좀 자주 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사랑축제를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은혜충전 라이브에서 틀어드리는 그 찬양들은 뭐랄까요, 몸풀기? 맛보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나라사랑축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의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목요일 NNC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광복 81주년 기념이거든요. 항상 광복절 이 근처에 나라사랑축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광복의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광복 이행시, 광복 이행시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 재밌는 이야기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든 하셔도 되는 광복 이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2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목요일 광복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든 보내셔도 되는 광복 이행시 샵 0981번이나 댓글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준비되고 있죠.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아,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AI를 이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때에 내가 제자인 것을 숨기며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무엇이 부담스러웠는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득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었고 기뻤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었더니 누구일까요? 예,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지요. 좋은 말씀 들으면 아이고 이건 어떤 집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없으시는 분이 계시지요. 꼭 그분이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신다고.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느끼는 건 가벼운 것이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진중한 의미의 부재 상황인 겁니다.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처음 찾아오셨던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마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어. 진짜 예수님이야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래요. 아주 그냥 분위기를 깨고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열 명의 제자가 봤으면 믿을 수 있는 거요? 못 믿을 거예요? 그 정도면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마의 별명을 자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긴 했는데요. 예,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마와 제자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진 그 후 8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데 그 전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또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었는데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 한 명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도마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이거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찾아오시는 것 같아.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의심했죠? 도마가 의심했어요. 두 번째 찾아오실 때는 다른 제자들과 나눈 얘기가 없어요. 오직 도마하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마의 믿음 없음을 믿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셔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내 자신감이 떨어지면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모르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실 거야. 안 찾아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더 주님을 구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약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완성이 돼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았나요? 믿음이 없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았나요?
믿음이 없을 때

네,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것이 진리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요. 부활하셨지만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상처도 없으실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살아계셨지만 여전히 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오해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상처의 메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사실 평생 무거운 짐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나의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상처 안 받은 자식이 있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상처가 기쁜 상처로 남아서 곁길을 가는 자녀도 있고 신앙을 떠난 자녀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려는 게 아니었는데도요. 또 형제들끼리도 상처를 받아요. 또 직장 가면 동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또 때로는 성도끼리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상처는 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상처가 너무 깊고 해결되지 않아서 정신 쇠약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리고 몸이 진짜 아프기도 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부유하게 산다고 정신이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강철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제가 목회하면서 쭉 봤는데 강철 같은 믿음은 없어요. 아니 비슷한 믿음이 있는데 진짜 아무런 아픔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진짜 무쇠 돌 같은 이런 믿음은 저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도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믿음도 아닌 것 같아요. 삼손도 흔들리죠.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도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요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그냥 굳건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영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상처는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가 없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을 가져도 기도를 많이 해도 상처가 하루아침에 다 깨끗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오래 걸려요. 깊은 상처는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상처가 부활하셨으니까 싹 없어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에 이르는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도마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 같지만 도마의 말이 맞아요. 왜요? 상처가 없으신 주님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나갔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상처받으신 그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은혜의 상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상처는 은혜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무슨 평강을 얘기합니까?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기도 힘든데요. 하루하루가 괴로운데요. 그래서 상처 있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 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 형태

가 있거든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처럼 상처가 있지만 상처 때문에 나의 인생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인생이 부활 신앙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있으면은 제 목회하지 말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죠.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았죠. 그럼 부모이기를 포기할까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 상처를 받지요. 위아래로 상처를 받. 그러면 때려칠까요? 정신 차려. 애들이 몇 살인데 지금 대출 얼마나 했는데 지금 정신 차려. 어딜 그만둬. 다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왜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필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상처를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하루를 어제는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다른 거예요. 어제는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은 못 살겠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각자 같은 믿음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혼돈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보기에 괜찮으니까 강철 같은 믿음이구나 오래 믿으면 좋겠구나. 아니요. 하루하루의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유명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끔 보세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다 된 줄로 아는 사람, 선 줄로 아는 사람, 이미 이루었던 사람은 없어요.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어떻게 보면 죄의 부류에 속해요. 죄의 쓴뿌리에 속해요.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죄가 심해지는 것과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함이고 더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기 위함이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보기 위함이고 상처를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지 상처가 있지만 과거의 상처에 눌려서 산 사람이 아니게 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처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가 커지면 상처보다 커지면 상처가 문제가 안 되는데 상처와 죄가 말씀과 은혜보다 커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귀한 믿음, 어릴 때 기름 부심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과거에 고난과 상처에 집착하다 보니 내 마음이 썩어져 간다, 죽어져 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도 우울증에 걸렸다니까요.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상처 관리, 죄 관리를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썩게 하고 곪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큰 죄를 범하게 해서 넘어뜨릴 수 있지만 마귀도 꾀가 있어요. 큰 걸로는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간다는 거 알아요. 작은 거 가지고 접근합니다. 작은 상처 가지고 자꾸 거기를 쑤셔요. 예, 자꾸 후벼 파요. 우리의 상처를 건들기를 좋아해요. 아프지? 자존심 상하지? 힘들지? 못 참겠지? 너만 힘들어? 다른 사람 안 힘들어? 너만 그렇게 되면 안 풀리는 거야. 네 승질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에 머물다가 상처가 골마 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주저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진짜 남은요 사람들이 단결을 한다니까 단결을. 그런데 간첩이 들어와서 막 혼란시키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에서 20년 동안 간부 생활하다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교회에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대요. 간첩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간첩이 어디 있냐고. 그게 온전한 생각이 아니죠. 이 세계 나라에

자기네 나라에 스파이를 파송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파송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나란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길지라도 영적인 침투를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사람들이 큰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 감정 못 추스리잖아요. 그건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죠. 불화가 일어나면 뭐 합니까? 결국 뭐 헤어지자, 따로 살자. 너는 너 따라, 누구는 너 따라가, 엄마 따라가라, 누구는 아빠 따라가라. 그게 아무리 법적으로 뭐 합의를 보고 뭐 위자를 준다고 해도 그게 본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게 그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왜 참고 사셨을까요? 무지해서요? 그냥 살기가 어려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다 참고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또 신앙의 이유가 있고 또 부모로서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의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오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만 찾아가시지 않나?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지 않나? 아니에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찾아오신 예수님도 여전히 당신도 상처가 있는 채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직 도마하고만 대화하잖아요. 우리는 도마를 또 의심 많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도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마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도마가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바라시는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옛날 믿음처럼 방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러 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너의 상처, 도마도 상처가 있죠. 왜?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떠나셨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흔들렸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서는 그것이 자기 안에 믿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영혼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시면서 도마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너가 상처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벗어나는 인생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 더 바라시는 게 있다면 이제는 상처를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호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옆구리에 만지고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 어릴 때 이거 막 넣어보고 믿었다고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넣어봤는지 안 만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만졌단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도마를 막 만져보고 믿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되라고 하니까 도마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지 만졌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가 자꾸 만졌다 그래. 아니, 만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 보면. 근데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지금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질 수 없을 때가 온다. 볼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간구하시고 호소하는 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봐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막 증거를 대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 구절 찾아보면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실제적으로 보란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 봤는데 못 알아봤다니까요. 우리가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밤에 지나가다가 바람에 불어가지고 검은 비닐봉지 확 지나가면 어머나 귀신 나타났어. 사람들이 뭐 시커먼 것만 나타나면 귀신이래. 보니까 뭐요? 비닐봉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날려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본대로 다 인식하고 본대로 막 객관적으로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있냐에 따라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꽃이라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꽃이라고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믿음을 가지세요. 밝은 믿음을. 자꾸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 뭐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성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밝은 믿음을 깨닫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는 상처에 관한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도 있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사명도 있는데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도마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인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넣어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은 없고 그 다음에 도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최 땅끝의 끝 인도의 마드라스 도보로 7,0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걸어서 7,000km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다른 제자 어떤 제자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마를 믿음 없는 도마라고 말씀하지만 없었지만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가?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왜 살지 못하는가? 왜 그 결단은 되지 않는가? 제가 선교여행 갔을 때 원래 그걸 보러 간 거 아니었어요. 지나가다 그냥 들린 것뿐이었는데 마드레스에 갔을 때 도마에 숨겨지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교회학교에서 배운 대로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별 그 뒤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드레스 가서 도마에 숨겨지를 지금은 챗나이라 그래요. 순교주를 본 순간 내가 그전 알고 있었던 도마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믿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과연 도마는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도마인가? 저는 결코 의심하는 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상처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도 제자였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된 후로는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뜻을 아는 제자가 된 거예요. 겉으로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0: 제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직분에 가까워요. 내가 제자가 됐다라는 거죠. 타이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는 타이틀이 없어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타이틀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땅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도마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간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오늘날도 인도는 기독교의 불모지.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불모지에 가서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상명령에 참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짜 믿는 자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영광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우리가 경험한 상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흔적으로 쓰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했을지라도 주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져보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에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강성훈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로 출발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강성훈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광복 이행시 미션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의사 이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몸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여섯 번째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발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평소 손을 많이 쓰시는 작업을 하셨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부터이던가 손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려서 잠을 자다 깨어 손을 털고 아침에는 손 전체가 묵직한 통증이 왔다고 합니다. 손이 저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나한테 중풍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한 걱정을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릇을 잡다가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생기는데 손목의 좁은 틈 속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이 신경 둘러에 있는 인대들 사이에 끼어 신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절대 뇌졸중도 아니며 수사치료나 증상이 심하면 간단한 수술로 치유되는 질환입니다. 일곱 번째 드퀘르뱅 근초염입니다. 엄지손가락 쪽 손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손목 외측에서 엄지손가락의 등으로 지나는 두 인대 부위에 생긴 염증입니다. 병뚜껑을 돌려 열거나 열쇠를 돌리는 등 엄지손가락의 동작 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0: 우리 손에서 엄지손가락의 기능은 절대적이기에 이 부위 통증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칩니다. 여덟 번째, 방아쇠 수지입니다. 이 또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종종 보이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인대에 결절을 동반한 염증이 생겨 손가락을 펴고 구부릴 때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통증과 함께 뚝뚝거리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아홉 번째, 족저근막염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우리 몸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은 우리 몸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발바닥 장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판스프링 역할을 하는 아치 구조가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내측에 움푹 들어가 있는 눈에 띄는 아치가 있습니다. 이를 내측 종아치라고 하고 이 아치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평발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아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치의 끝을 잡고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족저근막, 즉 발바닥 근막이라고 합니다. 주로 많이 서 계시는 분들에게서 생기는데 족저근막이 뼈에 부착되는 발바닥의 뒤꿈치 부위에 염증이 잘 생겨 잘 서지도 잘 걷지도 못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 의학 칼럼을 같이 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평소 많이 서서 진료를 하시는데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에는 대개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주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등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은 대개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적 동작, 과도한 힘, 외상, 스트레스, 불충분한 휴식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다른 표현으로 누적 외상성 질환, 반복 긴장 손상,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 초기에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되면 만성적 통증, 변형, 장애 등을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특히 만성적 통증은 사람의 정서적 상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프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또 아프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발생 원인을 거꾸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평소 바른 자세를 취하고 반복적 동작과 과도한 힘을 피하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 등 근유연성 유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그 질환으로 발현된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악화와 그 예방을 위해 자세 분석, 동작 분석을 통해 해당 환자분에게 적절한 자세와 운동 방법을 찾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짧게나마 저희 재활학과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은유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우리 하나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출석 문자 보내지 않은 분들 계신다면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광복 이행시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데일리 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약 30분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주관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가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 창원지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지사의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매주 모여서도 연습하고 또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오면 수련회로 한 장소에 모여서 연합무대도 연습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공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는 문자나 댓글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어볼게요. 켈리 윌라드의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달빛 마을의 주가 일하시네 듣고 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 역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있을 202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EB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스마트폰.
1: The computer screens.
0: 컴퓨터 화면.
1: The tablets.
0: 태블릿.
1: The big screen TVs.
0: 대형 TV.
1: The video games and the social media platforms that fill our 21st century life.
0: 그리고 21세기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까지 말입니다.
1: I want to talk to you about discipling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ur digital world.
0: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The ability to invent new technologies is a gift from God. It is part of being created in God's image.
0: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But every technology can be used for good purposes or bad purposes.
0: 하지만 모든 기술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Iron can be forged into plowshares to feed people or swords to kill people.
0: 쇠는 보습이 되어 사람을 먹일 수도 있고 칼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1: We are right to be concerned about the content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an access through digital media.
0: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접하는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1: We are concerned about violence and pornography.
0: 폭력과 음란물을 접할까 염려합니다.
1: We are concerned about the bullying and shaming that are all too common today.
0: 또 오늘날 너무나 흔한 괴롭힘과 조롱도 염려합니다.
1: But I would like to ask you another question.
0: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Let's suppose your grandchild loves to play video games.
0: 여러분의 손주가 비디오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Let's further suppose that the video games he plays do not have elements of violence and are not sexually provocative.
0: 그리고 그 게임에는 폭력적인 내용도 없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Let's further suppose that he plays these video games every waking hour.
0: 또 그 아이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며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You have noticed that he only plays and communicates with his online friends.
0: 그리고 그 아이는 온라인 친구들과만 게임하고 대화합니다.
1: When he goes home, he goes right to his room and does not interact with other family members.
0: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 He no longer reads books and misses homework assignments.
0: 책도 읽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습니다.
1: Would you be satisfied because he is only watching good content?
0: 여러분은 좋은 콘텐츠만 보고 있으니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1: Or would something trouble you about the habits your grandchild is developing?
0: 아니면 그 아이가 만들어가는 생활 습관이 걱정되시겠습니까?
1: I think something would trouble you.
0: 아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 I think that what would trouble you would be what troubled the Apostle Paul when he wrote to the church in Corinth.
0: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염려했던 것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1: This is what Paul wrote in 1 Corinthians 6 verse 12.
0: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you say,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0: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1: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0: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1: There are things that may not be immoral or evil in and of themselves, but can become harmful if they master us.
0: 그 자체로는 비도덕적이거나 악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 How do we know when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re being mastered by something?
0: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무언가에 지배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Here's a good test.
0: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1: Luke 2 verse 52 says,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0: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 Ask this question. Is the activity robbing your child or grandchildren of time he needs to grow as Jesus grew?
0: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활동이 우리 아이와 손주가 예수님처럼 자라가

0: 과 시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문명선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뜨거운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하고 감동적인 현장을 오늘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국과 충절, 사랑과 용서의 복음정신이 살아 숨쉬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직접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시더라도요. 라디오와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하시면서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과 안무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제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 가득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성자들의 행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34번님,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108번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21님 귀한 시간 함께하니 너무 은혜되네요. 기도하며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네, 2545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오호라 축제로구나 얼씨구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시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시며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4833번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26 나라 사랑 축제를 현장에 가지 못해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번 나라 사랑 축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575번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답장으로 갈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9850님, 여기는 원주입니다. 감동이에요. 미래가 보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2번님, 부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4901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라사랑축제 영상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사랑축제 실황 함께하시면서 또 청취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또 곧 있으면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 열어놓습니다.

0: 에 나가 있는 양현민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여수 진남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수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365개 섬을 품은 이곳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서려있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이 남아있는 뜻깊은 도시인데요.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라는 뜻깊은 대형 국제 행사가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13개 극동방송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펼치는 웅장하고 찬란한 찬양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무대 방송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힘차게 시작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이미 가득한 이곳, 2026 나라사랑축제.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여수.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0: 네,

0: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안고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자, 이곳의 현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0: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네, 대단한 열기를
2: 대단하네요.
0: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죠.
2: 맞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3: What a journey it has been. What began as a small radio station in Incheon 70 years ago now shares the gospel across the world.
0: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놀라우시죠?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2: 네.
0: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Nearly 700 children from all 13 FEBC stations have gathered tonight. Together they'll celebrate Korea and praise their love for God as one choir.
0: 네,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봐야겠죠?
2: 네, 행복합니다.
0: 네,
2: 아주 그렇습니다. 즐겨지는데요.
0: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조선 그 찬란했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부채의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사위, 오색 한복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땅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무대에서는 꼬마 신랑 갑돌이와 신부 갑순이의 전통 혼례가 정겹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혼례와 신명나는 풍물, 춤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와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조선시대 전통 문화의 멋과 흥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무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치장단의 조선 후기 신민요 도라지와 자진모리장단의 전라도지방 신민요 꽃타령을 엮어 흥겹고 경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펼쳐질 텐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국악 오나라 선율과 어우러져 궁중음식 퍼포먼스, 상무놀이, 그리고 왕과 왕비의 웅장한 행차로 이어지는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품격이 새롭게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곳 여수 전라 좌수영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

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절망적인 전세 속에서도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뛰어난 전략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냅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투선 거북선을 앞세워 사천해전과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했던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의 순간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됩니다.

0: 네,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정신, 기계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1: 네, what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urage and sacrifice those who made, who gave up so much to defend our nation. It's a legacy we should never forget.
0: 서현 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전략을 수립한 곳이 바로 이곳 여수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일까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1: 안 나는데요.
0: 코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 냄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호국의 냄새.
1: 네. 네.
0: 2026 나라사랑축제, 호국과 충절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This is where Admiral Lee Sun-shin prepared his turtle ship and planned a strategy to defend our nation. That makes tonight even more special.
1: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아픔을 이겨낸 조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조국을 잃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0: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oving on to our third them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 Cry for Freedom.
1: 세 번째 테마,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만나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맑고 순수한 선율은 잃어버린 평화로운 고향과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떠올리게 합니다. 무대 위에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던 시대의 불안과 공포가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더욱 애틋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합창 무궁화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꽃이 뿌리내리고 다시 꽃을 피워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는 아름다운 합창과 안무를 통해 힘있게 표현됩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연합무대입니다. 호남 지역의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독립을 향한 굳은 결의와 함께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이번 무대는 여수의 최연소 독립운동가 주재년 열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부터 광복의 기쁨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How incredible was that performance? We just witnessed our nation rise from a colonial rule to reclaim its freedom. 아까 아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당장이라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0: 네, 뛰쳐나가시려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흔들렸던 태극기 해외 곳곳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6년 카네기홀에서 그리고 재작년 202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절단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FEBC Children's Choir has performed at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But what makes them truly special is their faith and their heart for praising God.
0: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 사랑 축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With grateful hearts, we celebrate God's faithfulness to our nation. Now let's bring part 1 to a close with the Hope and Joy Medley. 2026 나라사랑축제 1부의 끝곡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무대였습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1부를 마무리하고 지휘자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이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여는 연합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담은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후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365개의 섬, 무대 하나로 여수를 한번 다 둘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What a wonderful way to open part 2. It really felt like we just took a tour of 여수. 또 마지막에는 이번 무대에는 굉장히 이 지역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0: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객석을 바라봤는데 저쪽쯤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어깨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기 끝쪽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순신 어린이가 예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예
1: 정말 사랑스럽죠.
0: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1: 저는 꼭 또 한번 언급하고 싶은 캐릭터는 네. 양 사이드에 파란색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0: 네, 보셨습니다.
1: 네.
0: 방금 보셨던 그 파란 캐릭터가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라고 합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9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권수 씨,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게 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0: 아,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리 서현 씨가 대구 그 어린이 합창단
1: 그렇죠.
0: 일기
1: 대구 일기입니다.
0: 일기시고요. 네. 제가 창원 어린이 합창단 일기입니다. 예. 그 몇 년도 오시죠?
1: 저는 2011년도 개국공신.
0: 아,
1: 네,
0: 예.
1: 그때 조인했습니다.
0: 개국공신이라는 말을
1: 예, 예. 예.
0: 넣어주시네요. 예. 저는 1996년에.
1: 아.
0: 예,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무대 위에 사회자로 서서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소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What makes tonight especially special for us is that we were both members of FEBC Children's Choir when we were young.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10년 뒤쯤

0: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극동방송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1: 그렇군요
0: 네, 소망해봅니다
1: 예, 제가 쓱 둘러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아,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입단 문의는 아, 대표번호 02-320-0114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찬란한 오늘을 노래하는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흥얼거리실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From the ruins of war, Korea rose again and has come so far Now let's celebrate the Korea of today with our fourth theme The Brilliant Present of Korea
1: 2026 나라사랑축제 네 번째 테마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에서는 오는 9월 또 하나의 뜻깊은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

장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담은 영상과 어린이들의 연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사랑과 용서, 헌신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 탄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은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

0: 네, 정말 즐겁고도 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호남성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흥겹게 달려온 여정의 마무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1: It was such a moving performance. Pastor Yangwon Son devoted his life here in Yeosu serving others. He didn't just speak about the love and forgiveness of God, but he lived them out. May we do the same with our lives.
0: 네,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께서 주 사역지가 바로 이곳 여수였습니다. 화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모두가 귀한 분이시지만 내빈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방송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전국 13개의 지사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시작입니다. Even in one of the darkest times in our history, God was preparing a light of hope. That light would become FEBC Korea.
0: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0: 입니다. 어쩌면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In the midst of despair, God used airwaves to create life and hope. I believe FEBC's radio missionary reflects that his light still shines even in the most difficult times.
0: 전쟁 중에 피어난 꽃 극동방송 다섯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0: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극동방송의 설립 이야기가 뮤지컬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 그 역사적 순간을 되살립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이 무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채플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강태국 목사라고 합니다.
2: 강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1: 네.
2: 그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저 역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 제 아내 캐서린입니다.
3: 탐,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2: 아, 잠시만. 목사님.
1: 네?
2: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집회가 있는데 저희 부부와 함께 가시죠.
1: 제가 아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십니까?
2: 맞습니다.
1: 아, 정말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2: 그럼 제가 차로 오시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이동하시죠.
1: 네. 미스터 왓슨?
2: 응?
1: 아까 간증 중에 방송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아, 저는 플로리다에서 상업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방송국이요?
2: 네.
1: 미스터 왓슨,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 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방송을 시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그치? 어? 그치? 미스터 왓슨?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강 목사님. 우리 1년 만입니다.
0: 아, 네. 근데 네.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1: 목사님. 목사님이 1년 전 차 안에서 저한테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0: 아, 예, 그랬죠.
1: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수양회에서

0: 울부짖으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한국으로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우겠다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방송사 다 팔고 팀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저는 지금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을 두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토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납시다.
0: 꼭 봅시다.
1: 네,
0: 가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우자. 가자.
1: 왓슨과 난 전에 알던 관계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국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왓슨의 승용차로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 하늘의 약속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미셸 KX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1957년 선교사들은 인천 하객동 방송국의 머릿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됐고 이 한 문장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극동방송의 변함없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던 송신탑과 머릿돌의 모습을 재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 땅에 찾아온 방송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네,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무대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극동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만나뵙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극동방송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용하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어오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온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1: For 70 years, the gospel has been shared through FEBC Korea. Now that mission continues with the next generation until all the world hears the good news.
0: 네,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비단 우리 직원들만의 사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또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전 세계 극동방송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미국 FEBC 에드 캐년 사장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Let's welcome Mr. Ed Cannon, the president and CEO of FEBC USA. Mr. Canno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night.
0: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다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그곳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1: Our broadcasts and prayers continue to reach towards North Korea.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 FEBC station will stand there as well, and Korea will be united through the gospel. Now let's welcome our final theme.
0: 외쳐라 통일 대한민국.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화면에 한 역사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 서울과 인천을 잇던 경인선. 이 선로가 여수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평양과 개성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길 소망하며 오랜 세월 멈춰섰던 통일열차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고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의 시그니처 무대, 전국에서 선발된 어린이 합창단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힘찬 합창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 통일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역동적인 치어리딩과 가슴 벅찬 희망의 찬가,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도 통일열차의 마음을 싣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후원해 주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이 뜨거운 감동은 내일 저녁 익산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The celebration continues tomorrow evening in 익산.
0: 더불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기쁨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온종일 열리는 축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세광교회 박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끝으로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앵콜 무대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tonight and may God bless you all.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 축제,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서현,
0: 이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무대, 2026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적인 무대를 이곳 여수 진남체육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수 현장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맑고 밝은 어린이 합창단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분들은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웅장한 무대에 감탄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청취와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269번님, 나라사랑축제 유튜브로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광복의 그날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8933번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합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린이 합창단이네요. 어른들 예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도리어 더 뛰어넘는 복음을 담은 나라사랑축제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준비했을지 어린이 합창단 또 선생님들 안무 무대 음향 많으시겠죠? 감도 안 올 정도입니다. 복음을 담은 진정한 아티스트들 응원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나라사랑 생중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에서 진행된 2026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 책임 이인성, 현장 아나운서 양현민, 기술 이범용, 김승현,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저는 무명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여수에서 함께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익산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다시 성경을 접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지요.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믿는 만큼 즐겨 읽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더욱 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었는데요. 집사님,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던 다짐들 실천하고 계시죠? 밤동산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제 이야기를 할 때면 예수님을 닮지 못한 제 삶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라는 다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다짐으로만 끝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까지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까지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 이 질문 한번 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은 주일 혹은 3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으시죠?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직이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으로 제 이야기보다는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은혜의 시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 곡 한 곡 함께 고백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아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두 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0: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에 2리터씩 거두어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드렸다. 그러나 거두어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0: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내 육체의 여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친 고백 끝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 반석 앞에 그대로 나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케인이 함께한 Holy Forever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는 말에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감히 견줄 수 없는 크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낮아지심의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당신의 날에,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마커스 월십의 오직 예수뿐이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Gateway Worship의 The More I Seek You, 그리고 Essential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House of Miracles, 그리고 Evier Jessica Hite가 함께한 Heart of Worship, 그리고 I Love You Lor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가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의 오래전, 소박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그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인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그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감사한 날인데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냥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했던 서머 스페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81주년 광복절 전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과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시간 절제.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와 해방,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제란 지식과 덕을 통하여 인내를 쌓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절제입니다. 결국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은요, 각 가지와 열매마다 풍성함으로 기대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삶 속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뭐 SNS를 절제하자, 뭐 먹는 거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절제하자 말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절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열매는 맺었고 또 어떤 열매는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변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광복절 휴일인데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잔치를 즐길 때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해야 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 둘의 형편이 달라졌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세상의 주인공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튼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라 하트 피어슨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Yes, CC Winans의 Come Fill My He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또 쾌락들이 하나님을 멀

멀게 만들죠. 그렇게 방황이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성경 안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방황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도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때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이끄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이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탈북민 교회들, 전국의 교회들을 두 군데씩 또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고 있죠.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등 보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감동과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먼저 첫 번째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교회는요, 이름이 참 예쁩니다.
0: 네.
1: 새 희망 나룻교회. 네, 서울 양천구에 세워진 새 희망 나룻교회입니다.
0: 예.
1: 교회의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에 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0: 예.
1: 교회 이름을 새 희망 나룻교회로 정했습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또 탈북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마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2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한 차례 북송이 되었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저를 한국까지 보내주시면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것이 지금의 목회자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야, 우리 새 희망 나룻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하시는 사역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마 목사님 사역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늘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나룻교회는 특별히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북한 땅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NGO 단체에서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새희망 나룻교회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0: 네.
1: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매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새희망 나룻교회가 사역을 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011년에 그렇죠. 교회가 개척이 돼서
0: 예.
1: 이제 벌써 햇수로 15년 차가 되죠.
0: 네. 참 이제는 중견교회로
1: 네.
0: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시면서도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떤 이야기 하셨을까요?
1: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개척을 하고 탈북민교회를 목회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0: 네.
1: 목회적인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서사역자로 오랫동안 있는 것,

0: 목사님들과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1: 네.
0: 마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의 모양을 가정교회의 형태로
1: 네.
0: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과 체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은 기존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사역의 체제를 바꿔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0: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나갈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느 탈북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를 같이 세워나갈
1: 네.
0: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새희망나루교회에 사역을 위해 함께 헌신할 사람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희망 나루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네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인 목장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목장 리더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개강하는 생명의 삶 교육과정을 수강하여 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025년에는 매일 성경통독, 큐티, 성경필사 그리고 해외 아울리치와 수련회 등의 신앙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들으신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새희망 나루교회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목사님 찬송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요한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송이죠?
0: 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생명창대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서대문구에 세워진 생명창대교회입니다.
0: 네.
1: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의 어떤 성경 구절

0: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1: 그러네요.
0: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대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0: 생명 창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 생명창대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0: 네, 우리 탈북 여성 목사님이시죠? 주은진 목사님입니다.
1: 네.
0: 이 목사님은 탈북하고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섬겼는데요.
1: 네.
0: 그 교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중국어 통역하는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우리 주은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신학 공부하신 후에 이제 세운 교회일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세워진 목적을 또 간단하게 나눠주실까요?
0: 주은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반 남한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데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전도도 사명이고 달란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노력해도 잘안 되는데, 이 목사님은 거의 매달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갈 정도로 전도의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탈북민 교회들 중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 교회도 사실은 2011년에 저희 가정에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이제
1: 네.
0: 가정이 주는 그런
1: 그렇죠.
0: 은혜와 따뜻함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주은진 목사님 생명창대 교회 안에도 그런 따뜻함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1: 예. 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오래 계셨으면 관련된 사역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도 중국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정말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그쵸.
0: 뭐,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예.
0: 사실은 그 역사가 20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숫자도 최소한 엄마 숫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그래서 생명창대교회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그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탈북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또 끌어안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생명창대교회도 참 중요한 사역들 펼치고 계신데, 사역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걸또 꼽으셨을까요?
0: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가 예배당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상가 예배당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사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노후된 상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1: 춥고,
0: 춥거든요.
1: 네.
0: 마찬가지로 생명창대교회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래도 바닥에 가스 난방을 조금 놓으면 좋겠다. 이제
1: 네.
0: 이것을 위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냉방이야 선풍기라도 틀면 되지만
0: 예.
1: 난방은 겨울에 너무나 추우실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예, 난방 시설을 바닥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연결과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우리 생명창대교회 주목자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생명창대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케어할 선생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1: 아멘.
0: 주십시오.
1: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새희망나루교회,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생명창대교회였는데요. 두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사역들, 두 교회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16년 동안 이끈 강경파 호센 레자이를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순찰과 군사활동을 강화하자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제안하며 전력망과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집중 공격해 전체 창고 공간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등 러시아의 경제 물류망으로 전쟁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로봇 최대 1000대가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52% 오르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에서 식량난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이 가을에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식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호박을 빌려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계와 가사, 각종 국가 동원까지 떠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비어와 금박을 얹은 14만 원짜리 핫도그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매진되는 등 평범한 음식을 고급화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수장 자리에 혁명수비대를 오랫동안 이끈 대표적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측은 모센 레자이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을 최고 국가

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2살인 레자인은 1981년부터 97년까지 16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며 혁명수비대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연보호구역을 내세워 필리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환경과 법률을 구실로 주변국을 압박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이 일대에서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까오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과 아세안이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까오 사무총장은 제59회 아세안 데이를 맞아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넘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만드는 제품을 늘려갈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는데요. 아세안의 에너지 수요는 2045년까지 현재의 2.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아세안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개방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러시아의 주요 유통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스 시설 최소 23곳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창고 공간의 약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에 탄 상품 가치는 최대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직원 9명도 숨졌는데요. 고려인 출신 타티아나 김이 2004년에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소매 판매의 약 8.5%를 차지하고 전국에 9만 5천여 개의 상품 수령 지점을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물류시설이 항법 장비와 드론 부품 등 러시아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와일드베리스 측은 민간 기반시설과 일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망을 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최대 1,000대의 로봇이 상품 운반과 포장을 담당하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부산 제타 스마트 센터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국 물류 자동화 기업 오카도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해당 상품이 담긴 재고 박스를 로봇 팔 앞으로 옮기고 로봇 팔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 배송 박스에 담는 방식입니다. 최대 1,000대의 로봇을 가동하면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완전 가동 시 연간 약 9,600억 원어치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쿠팡과 컬리가 앞서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6곳에 총 9,500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술을 도입한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가 수익성 문제로 일부 센터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지만 롯데마트는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에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2.3% 올라 2.5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54.8%, 애호박은 46.6%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물 생육이 부진해지고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바닷물 온도까지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해 갈치 평균 낙찰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고등어는 47.3%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시장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장원들이 이웃에게 호박을 빌려 죽을 쏘아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권 군의 한 지역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우며 일부 가정은 하루 세 끼를 모두 호박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장원들은 전년도 가을에 분배받은 식량이 이듬해 2, 3월이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봄이면 가을 수확 뒤 갚기로 하고 식량을 빌리는 이른바 가을 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봄에 쌀 1kg을 빌리면 가을에 2배인 2kg을 현물로 갚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빌린 쌀을 갚고 나면 남는 분배 몫이 줄어 다시 이듬해 봄 식량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빚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쌀이나 감자를 추가로 빌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상대적으로 갚을 부담이 작은 호박을 빌려 죽을 만들어 먹으며 버티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 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진시에서 여성 동맹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모든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노동신문도 1946년 제정된 남녀평등권 법령을 조명하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있다고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과 직장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장마당 장사와 부업에 나서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져 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인민반과 여맹을 통한 각종 동원과 과제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생계 부담이 더 커졌고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동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값싼 간식의 상징이던 핫도그에 캐비어와 금박 등 고급 식재료를 더한 상품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대회와 포뮬러1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호주산 와규 소시지에 크렘 프레쇼와 마스카르포네, 오세트라 캐비어 30g과 24K 식용 금박을 얹은 핫도그가 $100, 하나로 약 14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일반 핫도그와 비교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두 대회에서 모두 매진이 됐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캐비어를 올린 미니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야구장에서는 길이 약 58cm의 초대형 핫도그가 등장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기존 핫도그의 고급 식재료나 독특한 크기를 결합한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고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핫도그도 고가의 경험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수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가득 지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와 전주 24도, 광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전주 33도, 광주 32도,

0: 42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도 대체로 하늘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개성 22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평양 30도, 신의주와 개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시길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저 북녘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 북녘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또 노동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또 토요일은,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이 또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요. 다시는 이런 억압에 있지 않도록, 또 북녘의 영혼들도 지금 저 독재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의미 있게 기도함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예수 안에 소망이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주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기나긴 밤 가운데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찾아온 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있다고 말이죠.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새 선물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했고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칭송하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들어올려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나를 무덤에 내려보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리며 찬송하라. 그의 분노는 잠시 동안이나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 울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며 내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리득이 있습니까? 진토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당신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히셨으니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편 30편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일하시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후에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연주 찬송 함께 하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재물복, 건강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 모르는 이 방송 듣는 사람도 가장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저가 생명을 구했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게요.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

0: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준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완성하셔서 달려난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석가모니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 뭐로?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에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 선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함께 고향 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오둠이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잔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갈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말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찬송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례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 신청합니다. 저 생명신의과에서 길이길이 살겠다는 마음들이 합쳐져 저 북한 땅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주님의 생명신의과의 줄기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북한 땅 가운데도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경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기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도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이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찬송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와 함께 찬양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가사의 한 줄 한 줄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말씀만을 붙들으며 오늘도 생명 시냇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

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서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며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의 문을 열어볼까요? 첫 찬송 함께 하면서 2부 순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승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다섯 딸과 한 아들 가운데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먹는 것조차 넉넉하지 않는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겨울이면 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언니는 가난이 병이라 불리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0: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어머니와 언니를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계절마다 나는 곡식을 팔아 약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는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섯 자녀를 두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리도 비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지만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마치지도 못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양파를 사서 청진에서 내다 팔고 남는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의 아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언니마저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꽃다운 청춘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아빠와 두 동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친구의 숙모를 만났고 하루는 중국 가서 돈 버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벌고 오기로 하고 2003년 2월 19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김보빈 집사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선 그 걸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여정을 이어서 함께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여겼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없이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0: 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페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명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저녁까지는 함경도 곳곳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평양과 서울,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전이 33도, 평양과 목포, 포항이 3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 신의주가 29도,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이 27도, 강계가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음반가운데 찬송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언제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승리의 하루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0: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이 우리 속에 함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 마음 속에 공존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싸움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 악,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요? 바깥에 있는 악들, 다른 사람들의 악은요, 나의 운명과 상관이 없지만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악은 나의 현실과 운명, 또 영원한 운명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요. 내가 잘못되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이고 상대방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고 나를 비난하는 쪽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지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며

진정한 싸움은 내부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 머릿속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냅니다. 나의 문제의 주인이기도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숨겨진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속 모든 갈망에서 하나님의 뜻을 골라 이루어 주소서.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걸러 주소서.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나의 기도를 걸러낼 분별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데만 정신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더하고자 정신없이 노력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작은 빛이라도 비추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선한 자녀로 나아갑니다.

자 아들아 네게 일러둔다. 이 엄마의 삶은 결코 수정 계단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못자국들, 이리저리 벌어진 균열, 낡아빠진 널빤지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루에는 화려한 주단도 깔려있지 않았고 별다른 장식도 없었다. 그러나 난 언제든지 위를 향해 올라 목적지에 도달했고 모퉁이를 돌아갔고 때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을 걸어갔다. 얘야 뒤돌아서지 마라. 계단에 주저앉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도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위를 향해 올라간단다. 이 엄마의 삶은 결코 수정 계단이 아니었다.

우리의 생각은 손님이 아닐까요? 누구나 자신의 집에 함부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듯이 우리는 우리의 집에 오는 손님을 신중히 고려하고 분별해서 초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손님만을 초청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잔치를 벌여야 하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0: 그는 유명한 힙합 그룹인 멘토 크루 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 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경에 약속된 장래의 은혜를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새로운 모험이나 만남이 염려가 될 때 자주 붙드는 약속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드셨대요. 결론은 결국 염려와 불신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뭐 어떤 주제를 찾기보다 우리에게 늘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을 찾아내서 입술로 되뇌이며 그 말씀의 힘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4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방패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방패라고 남겨주시면 잠언 30장 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한 시간도 다 지나가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를 느끼게 하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느라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그 방패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은 방패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30장 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방패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방패 두 글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언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구속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해방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피 흘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뭐예요? 진노의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결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처절한 형벌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개 다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길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냥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핑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의미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믿음을 날마다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개인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의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감사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에 같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에게 있었던 옛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옛모습, 옛자아를 내가 십자가 밑에 동시에 묻습니다. 죽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자아, 옛사람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옛사람과 옛자아는 십자가 밑에 다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옛사람, 모든 옛자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바울사도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모든 것의 중심인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미제너레이션, 미이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공익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도 선택하고 맞지 않는 것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이 어디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면 자기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 금이라든지 또 뭐 돌이라든지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만은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우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내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 나를 우상으로 여기고 옛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점검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열정과 물질과 시간과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어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를 정의 내리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모양을 꾸민다라는 게 아니죠. 겉모양 또 이미지를 어떤 개선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본질이 바뀐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야 살아가야 결과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수학 시간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 때에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아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공식을 가르쳐 주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야 답이 나온다라고 그 공식을 미리 가르쳐주고 샘플이 되어지는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거기에 맞는 뭘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공식을 넣으면 안 되죠. 뭐 우리 쉽게 이해하는 더하기 빼기를 문제가 나왔는데 곱하기를 갖다 대면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인다는 건, 옛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중심의 축,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 공식대로 나의 문제를 살피고 내 삶을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대가 되어질 때는 우리 가운데 늘 고민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십수년을 다녔는데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원인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지도 않죠.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결정하면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가 사라지면요. 항상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항상 내 의와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미 그곳에서 자기를 죽인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죽인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모든 공정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자기를 증명해 내는 것을 사단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분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자아의 충돌이죠. 너와 나의 자아의 충돌. 부부 사이에도 싸움을 합니다. 그걸 부부 싸움이라고 하죠. 부부 싸움이라고 합니다. 부부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자아의 충돌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분열과 시기, 분열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자기의 자존심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는 것, 옛자아를 죽이는 것, 내 중심적, 내 자존심을 죽이는 삶으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다툼을 일으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만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단 한 번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뭘 이야기하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죽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삶, 죽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사건 속에서 나를 죽이는 거죠. 큰 사건, 어떤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삶이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일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푸는데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변함없이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잘 죽는다라는 거예요. 참 잘 죽는다는 거 참 무섭죠.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죽이는 거죠.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취향과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밑에 죽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바울사도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갈망이라고. 육체의 갈망이라고 언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갈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은 내 삶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는 거죠.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고 부활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고 영원한 삶의 첫 시작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망가진다. 내 인생이 끝난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도태된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그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살다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고 누구의 흔적만 남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남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유혹을 좀 사라지도록 이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성질과 고집이 올라올 때에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내 몸도 내 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라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삶이죠.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 하나님께 맡기는 삶. 리더십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일정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라는 표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 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회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가? 그럼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누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을 다 그리스도께 이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왜 자꾸 능력과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 회복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외부적으로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에도 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죽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와 그런 회복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희양찬란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 지어져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잘 못 느끼시나요? 뭐 우리 지방엔 잘 없습니다만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아,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야, 이런 감탄사가 나올 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그런 걸 보면서 목사인 나도 야, 참, 야, 보면서 교회, 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목사로서의 마음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저 교회의 그 외형을 보고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너무 교회가 찬란하고 너무 잘 지어지고 너무 좋아서
안 믿는 사람 믿지 마.

0: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교회 문턱이 너무 세련되어져서 그런 세련됨이 있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건물만이 아니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먼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먼저 십자가 밑에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먼저 죽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내가 나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왔을 때에 내가 죽어져서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입니다. 방패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멘. 오늘 시작하면서 염려와 불신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늘 내 입에서 꺼내어 되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입니다.

찾아 몇날 밤을 울음과 두려움으로 헤매던 어느 오후 아인 작은 산가에 쉬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지요. 하도 기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홀로만 가셨나요?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기에도 더 든든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따지듯 엿짓는 아이에게 주님은 미소하시며 가만히 말씀하셨죠.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낭독 오늘 끝으로 30장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전파 선교사님과 함께 잠언낭독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 한 장 한 장에 담긴 여러분의 간증으로 이 사역에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버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손이 고백하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노래하며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방패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은 더더욱이고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쥐고 도움을 구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양대에 끼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임재를 지옥의 통로에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 노래가 되니 내가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전하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주께서 우주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였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세상을 덮는 지붕이었습니다. 전에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지도자와 언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네 후손은 누구나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네 통치권이 바위처럼 견고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이적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대가 주님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 큰 위엄 보이며 나타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무엇에도 능하고 성실하시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오만한 대양이 분수를 알게 하시고 사납게 날뛰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저 늙은 마녀 이집트를 모욕하시고 손사래로 주님의 원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우주도 주님의 것, 그 안의 만물도 다 주님의 것, 원자부터 대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북극과 남극을 배치하시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께 이중창을 부릅니다. 우람찬 팔과 강철 같은 손을 지니셨으니 주님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주님 통치권의 뿌리, 사랑과 진실은 그 열매, 찬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앞에 나와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온종일 춤을 추니 주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 안에 사무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8편 9절에서 89편 1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예리한 차돌로 벗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이후에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구해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어둑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도중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파랗게 죽어가는 이 모세를 그의 아내 십브라가 쳐다봅니다. 그래서 십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놓아주시고 그때 모세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이 십부라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미디안에 사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게르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브라는 남편 모세의 성하에 못 이겨서 이 게르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할례 도중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브라의 마음속에 내가 다음부터 아기를 낳으면 절대 할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둘째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둘째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결사적인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례를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십브라에게 묻지 않고 모세에게서 찾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파랗게 질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십보라는 그것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차돌을 급히 구해와서 얼른 아들에게서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줍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주고 남편의 목숨을 건졌다는 뜻이어서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살을 떼어내고 그피 흘린 살점으로 모세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몸과 그 피를 바르고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을 표준역 성경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는 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후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할례는 육체에 하지 않고 마음에 행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내 백성이라는 소유의 표시였듯이 신약의 할례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소유의 표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할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0: 예수께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할례를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로 지음을 받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라는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인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한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는 영적 할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떠났던 성령님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왔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할례이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 할례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시고 전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복음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0: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에

0: 구서에 장원극동방송 성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1: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0: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주년, 창원 극동방송 3주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왕비의 두 번째 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신녀들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사촌밤 모르드게하 수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그 은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서 참 신비롭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깥 하는 거죠. 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바깥 하는 거죠. 뭐 죽을 때 떠는 사람 없거든요.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편안하고 기쁘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차분하고 평안하고 왕 앞에 나가니 왕이 궁규를 내밀어 주어 살게 되고 두 번 잔치에 국사에 바쁜 왕이 오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는 정말 하만을 바로 교수형에 아주 처해버리고 그리고는 안 그래도 하만을 제거하려 했는데 에스더 때문에 하루에 끝내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만의 집 재산권을 다 에스더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사실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드개가 바로 제 사촌 오빠 저를 부모처럼 양육해 준 고마운 분인데 학업 갈리지만 훌륭한 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개를 불렀어요. 그리고 대화해 보니 통찰력 있고 무게 있고 간사하지 않고 진실하고 학업 갈리지만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죠. 그래서 하만에게 뺏은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게 잘하니까 에스더 9장 4절에 보면은 왕이 그를 존귀하게 점점 창대하게 해서 세상에 이 모르드개의 명성이 다 퍼지고 에스더 10장 2절 3절에 보면 능력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개를 계속 높여요. 그 일이 왕궁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돼가지고 왕비는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하극갈리 모르드개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열악한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왕궁 다음으로 대단한 웅장한 저택에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란 일이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생에 돈을 모아서 집한채 사기 어려운데, 이건 도대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우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그냥 얻게 되고,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품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포도원, 감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림 먹게 되고, 할렐루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지 않는 성읍도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않는 천국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꿈같은 현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는 우리 양국에 처음 교회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 꿈같은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큰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신명기 6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마귀는 쭈그러들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서 큰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축복으로 꽉 찼고 요아일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가 총리가 되고 하만의 집을 얻었고, 이제 왕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굉장히 좋지만 찜찜합니다. 왜냐? 왕의 명의로 인을 친 조선은 누구도 철회 못하는, 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 정객들한테 속아서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기분에 화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그게 전국의 조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아스리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렇게 왕도 만들어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의로 왕의 도장이 찍으면 왕도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안 죽을 수 있고 에스더는 안 죽을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세력이 많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은 포로로 왔지만 다잘 살고 원래 이 상업에 그분들이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다 부자 되고, 미국에도 미국 경제를 그냥 마음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메대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다잘 사니까 믿거든요. 다 믿거든요. 교회도 부흥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서울의 한 교회가 부흥하니까 모든 게 공격하잖아요. 밉단 말이에요. 응? 미워요. 사울이 따로 없어요. 질투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되면 유대인 다 죽게 됐어요. 왕비 모르드개는 안 죽일지 몰라도 미워하는 세력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걸 국사가 바빠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왕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두 번째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면 우리 동족들이 다 죽는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는 결심하고 처음처럼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떨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가까워졌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가니 아주 힘들게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어요. 동족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가면 오 왕비 어서 오시오 할 줄 알았는데 왕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 갔는데 첫날은 처음에는 오 왕비 무슨 일이요 군기를 바로 내밀고 무슨 소총이 있어 무슨 요구가 있어 이 나라 절반까지 줄이라 그러겠는데 좀 가해 사회가 좋아졌는데 가니까 군기를 안 내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두렵고 무섭고 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앞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 왕비가 그냥 제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군기를 안 내미니까 엎드려서 폐하 울어요. 울면서 폐하 하만 악한 께로 우리 동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우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앙비지만 내가 안 부르는데 또 왔어 왜? 이렇게 하다가 아하 내가 일을 처리를 다 안 했구나. 군기를 내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폐하 폐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 일을 좋게 계시고 저를 좋게 계시면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찌 내 동족이 하를 당한 걸 보게 되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울먹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아하 내가 그 일을 정리 안 했구나. 왕비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 왕의 명의로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는 왕도 처리할 수 없어요. 모르드개를 불러라! 총이 불러라! 모르드개 왔어요. 모르드개, 내가 한번 조서 내린 건 처리 안 못하니 너 뜻대로 다시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인을 찍어서 공포하라는 거예요. 조서 처리는 못하지만 다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3월 23일에 막 127도에 대신들, 공무원들, 유대인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도장을 찍고 왕의 준말을 타고 역졸들이 그 127도를 다 달려가서 다 그렇게 조서를 공포한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어졌죠. 이제 유대인 죽이려는 세력이 자기가 죽게 돼. 새로운 조서가 효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는데 다 살게 됐거든요. 근데 8개월 20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준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 안 미워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 명 리스트를 준비해서 12월 13일에 7만 5천 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성에는 500명, 300명, 800명을 죽여요. 그래서 7만 5,800명을 다 죽였어요. 7만 5,800명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무서운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터 한 사람의 두 번째 결심으로 자기 동족이 다 살고 동족을 미워하고 정말 냉대하는 사람들은 제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머리를 삭발했어요. 중처럼. 저도 한번 머리를 다 삭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뭘 하나 다시 이러자 내 결심이 이렇게 안 하겠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술, 담배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술고래라 술고래. 근데 담배를 못 끊었는데 제가 담배 끊어요! 술 끊어! 그래서 끊었거든요. 꿈에 제가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딱 끊었거든요. 여러분 청장의 자리는 차관의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국세청장, 산림청장 이런 청장이 차관급인데 공무원으로서는 높은 자리잖아요. 차관까지 올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청장님이 지난 2월 20일 밤 10시 반에 술에 만취돼 가지고 운전하다가 버스를 받고 또 차를 받고 그래서 사고를 쳐서 조사하니까 운전면허증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근데 그 술에 한번 취해서 바로 면직됐어요. 인물도 잘 생긴 사람이고 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다 잃었어요. 그 가정의 아픔, 자녀들의 부끄러움, 가문의 아픔, 그 청의 아픔 뭐라도 결심할 때 좋은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 광안리 운전교육대에 배치받았을 때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큰 길 앞에 있는데 못 갑니다. 부대 안에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교인들을 보내서 뭐 예배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 밥 먹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내몸 안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주일을 처음 못 지켰거든요. 기도하는데 교육대장한테 가서 말하라. 교육생이 조교들도 겁나는데 소대장, 중대장도 하늘 같은데 대장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기도하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교육대장실로 가니까 그 사무직 있는 군인들이 막아요. 왜 왔냐? 대장님만 급대가리 없이 대장을 내가 만나야 뭐 이런 놈이냐? 만나야 됩니다. 이 새끼 봐.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하지만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니? 만나야 됩니다. 야! 만나야 됩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떠드니까 대장님이 나왔단 말이야. 무슨 일이냐? 아이 교육생님 대장님 만나려면 들어오느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인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를 못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승진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이라도 탈령하면 내 진급 안 돼. 안 된다. 절대 탈령 안 합니다. 너 하나뿐이냐? 여기 너무 많아. 안 된다.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탁구장이 크던데 탁구장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탁구장? 참모들을 부르더니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탁구장에 주일날 예배, 주일밤 예배, 3일 예배 탁구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허락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일 밤에 전달 기독교인은 탁구장으로 모이라. 7, 80명이 모여가지고 울음바다가 돼. 막 우는 거예요. 예배들이 좋아가지고 막 제가 설교했는데 뭔 설교했는지 몰라요.

주일 낮에 깎아차요. 주일 밤에 수요일 날. 그래서 9주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배 못 들어도 예배되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왔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또 교육생이 왔어요. 당신이 맡아서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계하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교육병이 대장님한테 가서 따라합시다. 에스더 같으시다. 에스더가 내가 에스더처럼 그래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 군인 뭐 무섭잖아요. 그래도 대장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탁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북한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저 비밀로 모였다가 얘기하다가 시간 되면 십자가를 100개 걸어요. 그러면 다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으면 십자가 걸면 예배당이요. 탁구장에 십자가 걸면 예배당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맞을 값이라도 혼날 값이라도 결심하니까 그 많은 교육생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 나오미가 더 잘 살렸고 이민 갔다가 에벤멜렉 죽고 세 가부만 남잖아요. 근데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 듣고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세 가부가 가는데 이 나오미는 착하거든요. 얘들아, 어찌 나 따라 가겠느냐? 남편 없이 살기로 어떻게 결심하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라. 지금 가라. 새롭게 출발해라.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게. 아니, 내 뱃속에 애가 있냐? 나는 늙어서 결혼 못해. 또 내가 희망이 있어서 결혼해서 오늘 애기 가져 애를 낳는다 하자. 그러면 그 애가 클 때까지 기다리니? 남자 없이 남편 없이 그렇게 못 살아. 어서 가라. 그때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작별 키스하고 돌았어요. 나오 룻은 붙어 있어요. 룻에게 너 동서도 갔으니 너 어서 가라. 어머니, 저로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묻히는 것입니다.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하를 주시기 원한다고. 룻기 1장 18절 보면 심히 심히 결심한 걸 보고는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근데 결심한 나오미는 어머니 애로운 인생을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려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인생 포기하고 교인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축복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위해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남편이 아내의 자기 인생 좀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부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룻을 사랑하셔서 멋진 사람 보아서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결심한 이 룻은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되지만 결심하는 오르바는 사라졌어요. 세상에도 결심한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학생이 나 우리 학교에서 1등 할 거야. 1등하고 우등생 또 되는 거지. 내 고시 합격할 거야. 그 사람 고시 떨어져도 아주 그만큼 실력 있겠고 또 될 수 있는 거죠. 결심.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결심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십자가를 져야 돼.

되는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셔서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발가송이로 십자가 지는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섭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결심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지요.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의 결심, 나 그거 끊으리라, 나 이렇게 하리라,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나라에 하여 동족을 위해 결심했듯이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살리고 신학교 살리려고 이렇게 죄를 쏟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나라에 기도하는 것도 결심이고 할렐루야. 나라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결심이고요.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의롭게 살리라, 전도하리라.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오늘 밤에 아름다운 귀한 값진 결심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도 되지만 가정도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나는 죽어도 기도하겠다. 지용수, 쇠몽둥이 열차를 맞아도 난 교회 간다. 이런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국교회, 전도해서 10만 명 되고 1,000명 선교사고 파송하고 한번 해보자. 결심 할렐루야. 이런 결심, 오늘 밤에 결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 걷기 운동 많이들 하시죠? 만보기 어플 켜놓고 하루 만보 채우려고 저녁마다 걷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첫날 딱 해보고 나면 만보가 얼마나 많은 걸음인지 그지에 알게 되죠. 이걸 다 언제 채우나 싶으면서 막막해지고요. 자, 해보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만보 채워야 한다고 조급하게 걸으면 오히려 힘들다고. 앞에 남은 걸음수를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지치는 거죠. 자, 반대로 만보 생각 안 하고 그냥 걷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목표에서 눈을 떼고 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 오히려 목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 이게 다 될까? 언제 목표에 도달하나? 자꾸 계산하면 지칩니다. 남은 거리만 보면 압도되고 말아요. 그런데 눈앞에 한 걸음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저 멀리 보이는 것 같던 그곳에 이미 도착을 해 있습니다.